연주곡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면, 말씀을 잘 모르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험 앞에서 늘 정답 몰라서 허둥대는, 불안해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 내 마음에 좀 찔림이 있다 싶으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해보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소프라노 최종원의 찬양 함께하고요. 아이빅 미니스트리의 찬양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바리톤 김주택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시와 그림의 사랑하는 자여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몇 주 전 새가족으로 오신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근처 버스 정류장에 딱 내리는데 그 순간 마음이 든든하셨대요. 이제부터 능력 있는 아버지가 생긴 거라고 하면서요. 오늘도 능력 있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첼로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브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 말씀대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안녕하세요. Amazing Grace 이순희입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을 들으시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솟아나도록 잠자고 있던 영혼을 깨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첫 곡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사야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찬송가가 있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예요. The Old Time Religion. 은사가 풍성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나의 인생이 지금부터 단지 5분밖에 남아있다고 가정한다면 무엇을 할까요? 아마도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얼굴을 보며 내 표정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들, 지인들, 친구들, 성도들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난 그동안 사랑의 통로가 되어 화해와 화목제물이 되었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전했던가? 그런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5분이 아닌 나의 인생은 영원토록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6월 셋째 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히 절제된 말과 성례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말들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구조와 함께 나 죽었으니 moment by moment 찬송가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밉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메이징 그레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힘차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복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 가정식탁에서는 어머니들을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하는 다섯 가지 원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마더와이즈의 성경 공부, 자유, 묵상, 나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한국 마더와이즈 대표이신 조은영 사모님과 두 분 어머님들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사모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섯 가지 원리 중에서 첫 번째 포도나무의 원리에 대해서 또 저희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만 체험받을 수 있는 사랑의 양동이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2: 네.
1: 좀 소개해드릴까요?
2: 네.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3089님 보내주셨고요.
2: 내가 하려고 할 때 사랑의 양동이는 밑 빠진 양동이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부모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971님께서 네, 써주셨어요.
1: 네, 아,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청취자분들에게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모님.
2: 예.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든 생명, all life,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양동이에 대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부터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양동이라 그러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만 채워 주실 수 있는 그 욕구들이 있다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눴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가 다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받음. 우리 모두 다 인정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속감, 우리의 정체성이죠. Who we are. 그 세 가지가 우리 모두 다 그 욕구가 있다. 그리고 그 욕구를 만들어주시고 그 사랑의 양동이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씀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1: 네. 지난 시간 나눔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함께 나눌 때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공감하는 부분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점들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마더와이즈 방송 다시 듣기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마더와이즈의 자유 성경 공부 묵상. 저희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 김혜리 집사님, 현승미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사모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알아볼 그 다섯 가지 원리 중에서 오늘은 가지의 원리, 문제의 뿌리이네요.
1: 네, 우리 지금 공부하는 자유의 공부의 주제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거기에 핵심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듣고 그리고 암송까지 했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잠시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 대신 예수님한테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열매들이 무슨 열매들일까? 그 갈라디아서 5장.

0: 22절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많이 아시는 열매들이잖아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저한테 제일 힘든 그 절제. 이 열매들은 우리가 막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한테 붙어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은 이 열매들을 맺을 거라고 약속을 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우리 남편들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하면서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가끔씩이 아니고 왜 지속적으로 이 열매들이 없나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1: 네. 가끔 정말 저희가 은혜 충만해서 정말 저희 안에 기쁨과 그 예수님의 생명이 막 정말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전달되는 것 같은 그런 날도 있지만 완전히 바닥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왜 이러지? 하는 때가 있죠.
2: 그런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조금 부끄러워지는데 방금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열매가 맺히는 건데 내 힘으로 그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오래 참으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매일의 삶이 여전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참 많구나. 그래서 그 열매가 내가 맺어보려 하지만 참 맺혀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저는 이 말씀 공부 맨 처음에 할 때 많이 이렇게 좌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맞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열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아이 낳기 전에 주님과 진짜 너무나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열매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저희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고 그런 핑계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것들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거기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다고 그리고 우리가 각각 가고 싶은 길로 갔다고 영어로는 we all have strayed. We all are like sheep.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각각 가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비치면서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가지려면은 그 가지가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생명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은 그 생명이 가지를 통해서 나와서 열매들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가지 안에 이렇게 막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수도가 물이 막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갈 때 뭐가 막힌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가지 안에 그 생명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열매로 맺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육신이라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성령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그 생명을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1: 네,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막는 우리의 육신적인 나의 모습. 네. 좀 아프고 약간은 보기 무서우기도 한데요. 또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이죠.
0: 네. 그래서 그 육의 모습, 그 정의를 내리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육신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세 가지 우리 욕구들, 사랑의 양동이를 채워야 되는 그런 욕구들, 필요를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을 육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확 와닿아요.
0: 글쎄요.
1: 어떠세요?
3: 매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얻고 싶어서 조바심이 늘 항상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지금 당장 남편에게도 내가 뭔가를 요구하면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기를

0: 원하는. 근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 당장 이뤄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되게 조바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좀 반성이 되네요.
1: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다 하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마더와이즈의 자유 성경 공부 나눔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찬양 한곡 함께 하신 후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의 자유 성경 공부 나눔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1: 그러면 우리가 그 육신의 특징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 모습 안에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막혀진 부분들 육신의 특징 첫 번째는 통제를 한다. 컨트롤러라고 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맨 처음에 이거 공부했을 때 생각 통제? 근데 좋은 엄마 되려면 통제하는 것

0: 이것이 우리 역할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을 때, 말씀을 더 자세히 보니까, 네, 통제 방법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 육신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깊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건 나의 모습인데. 그래서 통제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거의 즉시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 그것을 컨트롤, 통제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적대적인 행위라고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우리 어머니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1: 적대적인 행위로 그 상황이나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던
0: 네.
1: 상황.
0: 네. 지금 뭐 우리 자녀들 생각해봐도 되고.
2: 저는 지금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고 나서 긍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건 대부분 순종이겠죠. 순종의 긍정적인 반응이 오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춘기 남자아이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잘 해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거절당할 거라는 거를 이제 어느 순간부터 깨닫기 시작하면서 부드럽게 아이에게 숙제 몇 시까지 했으면 좋겠다, 몇 시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숙제했어? 아니요. 너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연락이 올것 같은데 지금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선 화부터 먼저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 요즘에 제게 하는 말이 뭐냐면 친절한 우리 엄마는 사라졌어요. 요즘에는 화만 내는 엄마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내가 무슨 대답을 하기도 직전에 화부터 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저는 요즘 20대 딸을 그 방을 좀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제가 원하는 때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적대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게 말로 막 적대적인 것보다 그 아이를 비난하는 눈빛이나 뭐좀 이렇게 말을 했을 때제 반응을 조금 더 약간 차갑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요즘 좀 통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근데 두분다 원하시는 것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아이들 뭐 공부하기 원하고 방좀 정리하기 원하고 하는데 그 반응을 즉시 엄마가 원할 때 그리고 통제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깊숙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 아이가 방을 잘 정리하면서 엄마도 잘 보이게 돼요. 그렇죠? 우리 집 누가 오든 그리고 좋은 엄마, 이걸 잘 가르쳤던 엄마, 그리고 아이들도 공부를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할 때내 수준으로 하는 그것, 이 아이가 뭐 성공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좋은 엄마, 나의 사랑의 양동이를 내가 내 방법으로 채워가려고 인정받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의 역할을 그 특권을 안 주셨어도 되는데 그 역할을 통해서 내가 뭐를 채워가려고 하는 건가 인정받기 원하는 것 그렇죠? 이 아이들이 내가 화를 내도 뒤돌아서면은 후회하지만 그래도 엄마를 사랑해줘야 돼 하는 그런 욕구들을 내 방식으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할 때 채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더 깊숙이 그 열매를 못 맺는 거.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관계들이 진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진짜 영원한 열매들,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막고 있는지 자녀들 삶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관계들 안에서 그런

0: 우리 삶 안에서 표면적으로는 다 좋은 행위, 다 엄마가 해야 되는 행위지만은 내가 이걸 왜 원하는지 그리고 내 왜 지금 원하는지 네. 그리고 내가 내 방식으로 통제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런 질문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양동이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권위적인 것을 계속 밀고 가는 길에 내가 내 양동이를 채워가려고 하는 시간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도 되고요.
1: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마더와이즈의 자유 성경 공부 묵상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과 가지의 원리, 문제의 뿌리 중 육신의 모습에 대해 나눴는데요.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길 소망합니다. 문제의 뿌리인 저희의 육신, 이 주제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시간 들으시며 공감하시는 부분, 또 느끼신 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도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듣기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더와이즈의 지난 방송들이 목록별로 정리되어 있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자유롭게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께서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3: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과 함께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하는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은 지금 그 일에 죽을 듯 살 듯 매여 있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사람들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그것에 집중하고 이런 죽기까지 인생을 걸만한 대상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확실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때 불쌍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세상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땅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우리나라의 애국투사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덕택에 우리가 이 문명과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에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속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영원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제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청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광의 결과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가치를 드릴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엄청난 약속이 있는 것을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에 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죽는다면 그분의 영광과 부활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군사로 소집을 받은 병사로서 경기자로서 농부로서 우리 신앙의 삶을 비유했다면 여기서는 그러한 임무를 잘 수행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애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고난이든 영광이든 함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영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뒤에 가서 특별히 결론이나 이런 것을 내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8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이 바로 복음의 중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드려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할 당연한 이유를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의 위대한 신앙적 선포는 언제나 앞에 1장 11절에서도 증거한 바 있지만 내가 전한 복음이나 또 로마서 2장 16절이나 16장 25절 같은데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한 것처럼 자신의 삶에 확인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처럼 귀한 것은 없

없지만 그 복음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이나 그 복음으로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오늘 나를 구원하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내가 그 불변하는 생명의 약속인 복음을 나 자신이 즐기고 있다는 확신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증거는 어느 누구의 증거보다도 호소력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죽으실 수조차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야말로 바울이 예수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하는 감격인 겁니다. 이 땅의 어떤 죽음도 우리 주 예수도의 죽음과 같은 가치는 되지 못하는 것은 비록 아무리 귀한 목적을 위해서 죽었다고 해도 거기에는 사람됨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온전한 무죄의 죽으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라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언약된 내용이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울은 이를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죽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거쳐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영원한 언약의 후손인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를 디모데에게 확인하는 것은 마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사도행전 2장 36절의 선언과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 동전의 양면 같은 복음의 또 다른 면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연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죽음에서 부활의 귀중한 신앙적 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도를 기억하라 하는 당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각자의 삶에 새로운 가치가 예수도의 죽으심으로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순간에서 영원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서나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9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멜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메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앞에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인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선택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이제 복음은 묶임을 받고 더 이상 땅끝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당하는 일은 언제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뿐이었습니다.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당하는 것은 오로지 복음으로 말미암아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는 그랬지요. 복음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었고 그 복음을 위해서 보내진 바울은 그런 이유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기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의 한 가지 소원뿐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각자의 실제적인 고백도 과연 그러한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결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셨고 바울 역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결코 어떤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독특한 것 하나는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라고 할때 여기서 죄인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허물로 죽어야 되는 죄, 하마르티아, 표적이나 관역이 빗나간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낱말이 아니라 죄인, 카쿠르고스, 잘못을 행하는 자 또는 범죄인이라는 일반적인 사회법을 어긴 범죄자와 같은 말이 사용된 겁니다. 바울이 세상에 윤리적이거나 도덕의 근본이 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된 내용은 마치 사회를 교란시키는 범죄자라고 고발을 했지만은 나중에 가이사에게 상소한 후에도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일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사도행전 26장 31절에서 32절에 아그립바와 베스도가 이 바울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는 사실을 봅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였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이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방법이나 도구로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에 갇힌 것조차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복음 전파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능력이었음을 이를 직접 경험한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귀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바울이 매여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장된 로마의 호위병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는 제가 여러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메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역사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어떤 이유나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는 것은 그 능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는 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간교한 저항이지만 인류를 이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려는 계획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은 이해 아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방법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방해하려던 수많은 인본주의자들이나 복음의 대항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궤에 빠져 절망으로 가는 것들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그런 저항의 운동이 있을수록 오히려 복음은 더욱 힘을 얻고 능력 있게 증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란스의 볼테르 같은 사람들이죠. 10년 후에는 성경책은 적어도 없어질 거다, 이 지구상에서. 그런데 오히려 성경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되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모두 감옥에 갇힌다고 해도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는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주신 매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이게 오늘 제목을 잡은 말씀이죠. 주님과 함께 한 고난은 반드시 그분과 함께 영광으로 결과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고난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안타까운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검증되고 막힐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받았다면 또 최종적으로 순종하여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런 복음과 함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고동락하여 살라고 하는 당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능력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마지막으로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이상 현재의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 보장되는 영광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에는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바울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참고 견디는 이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10절에 새 번역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으로서의 위대한 것은 언제나 자신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일꾼이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여 비록 자신에게 고통이나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자세로 섬겼다는 겁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백에서도 이러한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에 그랬는데 이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우리가 읽은 13절까지는 초대교회의 세례시의 신앙 고백이거나 찬송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주경학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깊은 신앙적인 고백이면서 운율은 마치 음악 형태로 되어 있다는 데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꼭 같은 표현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는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로마서 6장 11절의 기록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역시 육체에 대하여 믿음으로 영원히 죽었고 지금도 계속 죽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의 사실적인 삶의 고백이면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러해야 함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쁘다 지난 시간에도 피스토스 형용사라고 그랬죠? 라는 말은 디모데 전서 1장 15절 3장 1절 4절

4장 9절 그리고 앞에서 11절에도 하나님께 쓰여진 같은 표현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도와 함께 분명히 죽기만 한다면 반드시 살게 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2절인데 앞부분인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으면 휘포메노 견디다 참다 버티다 이런 의미인데 이 내용이 과거나 미래의 시제가 아니라 현대형으로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의미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나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참으면 견디는 것을 계속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반갑지 않은 거지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참음은 소망적인 견딤이 되기 때문에 감당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 참고할 것은 그냥 승리하거나 영광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에 있으면서 자연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항상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요즘처럼 오히려 자연으로부터 엄청난 재해를 당하기 때문에 감히 왕노릇한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 후에는 자연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는 로마서 8장 19절에 예언이 성취되는 자연은 온전히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한 것처럼 예수도의 삼중직을 계승해서 이어가는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뭐예요? 종말을 예언하는 선지자, 세상과 다른 지체들을 중보하는 제사장이나 또는 왕으로 역할을 해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세례받는데 여기서 옷 갈아입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강대상에서 옷을 갈아입느냐 그랬죠? 전혀 여기나 거기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신령한 건 어디라고요? 우리의 심령이라고요. 성령이 살아계시는 이 성전이 귀중한 거죠. 이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뒷부분인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2절 하반절의 말씀은 안타까움을 주는 전혀 반대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하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과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도 주님과 제자들 앞에서 자신은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불과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아니 날이 새기도 전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울며 탄식했던 사실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육신의 혈기나 노력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그런 노력을 영적인 면에서는 가치가 없음을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당시의 베드로와 다른 것은

0: 성령께서 거듭난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지한다면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을 하반절 크게 말합니다. 우리도 신앙적인 어떤 도전을 주는 사람들 향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그럴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변화된 삶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우리 가진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 상반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비슷한 증거를 한 바 있습니다. 비록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기도인조차도 변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미쁘신 분으로 우리 모두가 자신을 맡겨도 결코 손해날 것이 없는 신실한 분이심을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과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것은 물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이 안타까움이었지만 언약의 민족이 그랬다면 우상 숭배를 일삼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결국 사람들의 미쁨은 전혀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지라도 신실하게 대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표현이 바로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하는 찬양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신명기 7장 9절에 언약하셨고 복음 속에서는 다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침 저녁 변화무쌍한 사람과는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된 미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한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처럼 우리는 진실하게 믿음직하게 어떤 경우에도 처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세상에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미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을 통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10-3589-0675번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comma.
1: 신사 숙녀 여러분, 쉼표 여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쉼표, 찬양사역자 정잘해입니다. 요즘 햇살은 모든 것을 잊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걸어가다 보면 제 등까지 잊게 하고 있네요. 아우, 뜨거워. 날이 더워지니까 힘이 더 빠지고 기운이 없고 그러네. 그럴 줄 알고 힘을 낼 수밖에 없는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시편 68편 35절 말씀.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찬양할 이유 확실히 아셨죠? 그렇다면 마커스의 새 힘어들이 힘차게 찬양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0: 할렐루야.
1: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최근에 우리 아들을 보면서 더 느꼈어요. 머리를 길러서 파마를 해야겠다는 목표 아래에 정말 열심히 인내하면서 머리카락을 길렀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고 예약한 날에 떨리는 심정으로 미용실에 갔죠. 이제 오데오 가르마로 우리 아들은 테리우스가 되겠구나. 가운을 입는 순간 미용사님 당황하시며 머리가 왜 이래요? 윗머리가 다 상했고 끊어지는데요? 이 상태로는 파마 못해요. 이건 열로 인한 상함인데. 학생, 평소에 드라이기로 머리를 어떻게 말려요? 알고 보니 가장 강한 열로 구글 데우듯 한참을 말렸더군요. 저런. 그리하여 급 짧은 머리로 돌아가면서 아들은 한동안 마음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제는요, 머리에 에센스도 바르고 머리카락도 안상하게 잘 말리고 있어요. 이렇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면서 다짐하게 됐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 싸우고 나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 가려고 몸부림치는 삶. 이렇게 살 때 마치 물방울이 돌을 뚫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영적 충전의 습관을 아름답게 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신아 콰이어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떤 날은 몸이 아파서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마음이 아파서 힘들 때가 있고 이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어서 너무 무리한 탓인지 이번 주 중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기운도 없고 뭘 먹어도 받지도 않고 누워만 있고 그런데 그날 오후에 수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고민이 많았죠. 수업하러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취소할까? 고민만 그렇게 많이 해서 그런지 시간은 흘렀고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수업 시간에 가장 조용했던 어떤 아이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저에게는 이 시간이 1등이에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1등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없던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천사구나. 말씀을 보면요,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혼자인 것 같고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감에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김도현의 예수는 나의 힘 들으셨습니다. 왔어요, 왔어. 즐거운 암송 시간. 오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제 따라해보세요. 두 번 반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연결해서 세 번 선포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한웅재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마커스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들으셨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죠. 저도 여자네요. 여보 힘들지? 인내하자. 좀만 참아. 인생은 짧아요. 그래요. 언제나 고맙습니다. 예, 예. 여자뿐 아니라 모두의 마음은 갈대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어느 날 많이 요동치는 내 마음을 느꼈는지 성령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마음은 좌우로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요동하지 않고 주만 바라길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 중심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중심추가 되어주셔서 이 세상 살 동안 흔들림 없이 주만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걸어갈 때 가장 스윗함을 느낄 때는 찻길 쪽으로 걷고 있는 나를 한 손으로 밀면서 이쪽은 위험하니까 안쪽으로 걸어. 어머나 어떡하니.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변함없길 바래요. 제발요. 나를 지켜주고 생각해주는 마음을 받는 순간 평생지기가 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그 마음 오늘도 변함없이 부어주시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풍성한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있는 소중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책 나의 데스티니 찾기에선 이뤄야 할 사명이 있고 이뤄질 비전이 있는 사람은 늙어도 늙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다는 건데요. 야곱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겨진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건 베델의 언약대로 오랜 세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오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덕분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삶의 분주함과 고단함, 여러 위기 가운데 무뎌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베델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쌓았던 돌무더기가 보일 때 우리는 변치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맡겨주신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겁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베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김대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위기의 순간마다 베델로 돌아가게 하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 14절에서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많은 자녀를 낳고 큰 나라를 이루어라. 너는 많은 나라와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에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이뤄야 할 사명이 있고 이뤄질 비전이 있는 사람은 늙어도 늙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다는 건데요. 야곱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겨진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건 베델의 언약대로 오랜 세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오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덕분이었습니다. 삶의 분주함과 고단함, 여러 위기 가운데 무뎌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베델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쌓았던 돌무더기가 보일 때 우리는 변치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맡겨주신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겁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베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4540번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응답이 더뎌도 주님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셔도 언제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언제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힘들 때도 있지만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김정석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목마른 내 영혼 찬송가 309장 소박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358번님 사연 주셨어요. 홀리터치 방송 처음 듣네요. 앞으로 열심히 듣겠습니다. 하트 찍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님 잘 오셨습니다. 방송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시길 소망해봅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영어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More Love to Thee,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이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이뤄야 할 사명이 있고 이뤄질 비전이 있는 사람은 늙어도 늙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다는 건데요. 야곱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겨진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건 베델의 언약대로 오랜 세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오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덕분이었습니다. 삶의 분주함과 고단함, 여러 위기 가운데 무뎌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베델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쌓았던 돌무더기가 보일 때 우리는 변치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맡겨주신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겁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베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 씨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영남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0: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최한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스웨덴에는 하루 한 번 차와 빵과 쿠키 같은 걸 즐기는 디저트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걸 피카라고 부른다네요. 피카는 집이나 공원, 직장 등 장소에 상관없이 잠시 한숨 돌릴 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 사람들에게 피카는 그저 오후의 티타임만이 아니라 삶의 순간을 느리게 음미하는 그런 의식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루를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데요. 눈 뜨면 출근 준비, 가족들 챙기랴, 또 집안일 하랴. 이 해야 할 일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정작 이 삶을 살아내느라 삶을 음미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만큼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작은 디저트 타임 됐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숨을 고르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천천히 음미해보는 시간,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야나의 심피와나 오늘 첫 곡으로 시와 그림의 주품의 품으소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스웨덴의 그 디저트 시간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잠시 멈춰서 삶을 음미하는 시간, 바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겠죠.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함께 찬양 듣고 오죠.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짐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손재석의 주를 찬양까지 함께 듣고 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원유경에 믿음이 넣어진 자리 중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하자마자 어둠이 걷히고 고통이 끝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타는 풀무불 가운데 함께 계신 분으로 인해 버티는 것이다. 고통과 기쁨이

소망과 슬픔이, 두려움과 평안이 함께 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함이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난제의 답은 언제나 우리 주님이시다. 그 눈물 골짜기에서 고통의 파도를 딛고 우리에게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그분 안에서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은 이 모든 것을 안고 그분과 함께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고난의 이유를 집요하게 찾고 인생의 난제를 치밀한 논리로 설명하기보다 삶의 유일한 해답이신 그분을 발견하고 그저 그분과 함께 걷길 바란다. 그분과의 이 동행을 통해 삶을 지낼 때 언제나 이 슬픔과 기쁨의 역설을 누리길 축원한다. 주님만이 이유를 찾는 사람들의 유일한 이유가 되신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벳의 고난 가운데 찬양하리, 진아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리고 PS 콜라보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보다도 부족함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이미 주신 것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나에게 주신 가족,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생각해보면 감사의 제목 정말 많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들 들으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Eve to Mary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좋은 씨앗의 선하신 목자, 그리고 강찬의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토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서재현의 믿음의 여정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쌍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119편 164절 말씀입니다. 온실에서 거목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항에서 고래가 놀지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살지 않습니다. 개미 허리에 쌀자루 올려놓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 기타 같은 현악기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목재는 1500m 이상 높은 곳에서 자란 나무라고 합니다. 모진 비바람과 찬설이 싸늘한 눈 속에서 자란 나무이기에 그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꽃은 아름답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그의 삶이 아름답게 꽃피웠는가에 관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은 희즈윌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모든 삶의 순간.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오늘은 다윗의 고난과 고난 끝에 아름다운 쓰임을 받는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단 하나 있는 무덤은 다윗 왕의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을 끌어다 붙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이란 이름을 붙여서 부르면 다 같이 함께 그 이름의 격이 올라가는 법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다윗이 꽃을 피우기까지, 이른바 쓰임받기까지 다윗은 수없이 많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바람을 맞으며 어떻게 흔들리며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형제들의 무시와 형제들의 바람입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2세 아들로서 8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8명 아들 중에 하나의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 8명 모두 양을 치며 들에 있었으나 종에게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할 때 형들은 막내 다윗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막내 다윗만 남고 형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며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까지는 형제들의 무시와 바람을 맞으며 흔들리며 핀 꽃이었습니다. 노문아님의 음성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어진 찬송은 손영진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들으셨습니다. 다윗은 바람을 맞으며 결국 그 고난을 이기고 아름답게 핀 꽃입니다. 형제들의 무시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윗사람의 바람을 맞고 핀 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임금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적진의 장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누구도 덤비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히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지날 때마다 외쳤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바로 한뼘 사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이었습니다. 사울 임금의 질투의 바람은 참으로 다윗에게는 큰 고난이요, 견디기 힘든 폭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민영옥님의 음성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어서 나누신 찬송입니다. 나무엔의 음성으로 들으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습니다. 다윗은 평범하게 그저 편안하게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경과 바람을 맞았습니다. 형제들의 무시의 바람 그리고 또 당시의 왕 사울의 핍박을 받고 그러나 잘 이겼습니다. 또한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자녀로 인하여서 고난

비판을 받습니다. 살다가 보면 자녀로부터 보는 바람도 만만치 않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은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왕이 되었을 터인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이렇게 모진 바람 속에서 다윗은 큰 왕이 됩니다.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대항하지 않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도망가 노숙하며 살았습니다. 흔들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다윗은 또한 아랫사람들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은 아들을 죽이지 않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며 그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아비새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를 죽이게 하소서. 이때 다윗은 아비새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더욱더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다윗은 아랫사람에게도 바람이 불어와 흔들리면서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이긴 꽃입니다. 유능한 선장은 파도를 이용하여 배를 전진시킬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어서 들으신 찬송 이광희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내 영혼의 그기 깊은 데서였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의 고난과 바람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형제들로 향한 핍박과 무시, 임금 사울을 통해서 받은 고난, 그리고 또 아들 압살롬을 통한 고난이었습니다. 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에 관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무서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발단이 돼서 우리아 장수까지 죽이게 되는 간접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불기 시작한 바람은 평생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가 문제였습니다. 이성의 바람은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평생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지요. 이성 바세바의 바람 평생 아픈 흔적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이상의 고난과 또한 역경들 그러한 바람을 잘 이겼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끌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회개는 오히려 더 큰 교훈과 성숙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 임금의 고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다윗 임금은 왕이 되기 이전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 때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이 선교단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띄워드리면서 인사 올리죠.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죠. 하루는 어두운 밤과 밝은 낮으로 짜여집니다. 만물이 살아가는 공간에 이렇듯 시간이 들어와 비로소 질서가 잡히게 됐죠.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이제 조금씩 밤의 시간이 늘어날 텐데요. 정상에 오르면 내리막이 있고 바닥에 닿으면 다시 오르막이 이어지는 이치는 비단 시간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사는 모든 삶 속에서도 나타나죠. 빛이 좋은 날도 어둠이 짙은 날도 감사한 중에 고요히 품고 지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벳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 1, 2, 3, 4.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민수기 2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 발람의 축복의 말씀이죠.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렀지만 발람은 도리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답하죠. 참 믿음의 사람.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 참 좋은 내 친구, 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서로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여러분들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어서 참 행복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9932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국악원 오자매 바다로 보말 따라왔어요. 조개도 잡고 언니들과 함께

남편 형부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 좋아요. 바닷바람에 오랜만에 여유 있는 하루인 것 같아 좋아요. 네, 9932님. 야, 이게 지금 사연 안에 일이 짧은 길지 않은 사연이잖아요. 근데 좋아요가 벌써 몇 번 나옵니까? 그 남편과 저기 뭐 다 좋은 거예요. 네, 형부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세상 좋아요. 바닷바람에 오랜만에 여유 있는 하루인 것 같아 또 좋아요. 네, 다 좋습니다. 야,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아, 근데 아, 국악원 오자매라고 하시니까 아,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요.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는 네, 그 사연을 조금 더 붙여주시면 네,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바다로 보말을 따러 가셔서 여러분 보말이 뭐예요? 네, 아시는 분은 좀 남겨주세요. 보말. 네, 그리고 이제 조개도 잡고 하셨는데 조개는 알죠 제가. 네, 조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백합도 있고요. 네, 백합 중에서 또 좋은 거는 상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많잖아요. 뭐 모시조개도 있고. 아, 근데 꼬막도 조개인가요? 네, 꼬막은 꼬막인가요? 조개인가요? 네, 그런 것도 네, 우리 바닷가에 사시는 우리 청취자 분들,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아, 좀 사연으로 좀 알려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말이 뭘까요? 그래요.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참 남편과 형부도 너무너무 좋고 참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주 안에서 모두가 좋아 보이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 전과 후가요, 세상이 전혀 달라 보였어요. 주 안에 예, 행복한 세상이 되어 행복한 세상에서 사는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바람을 따라서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내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하는 중에 또 봄알이 무엇인지 저에게 또 이렇게 싹 알려와 주셨어요. 바다 고동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 네, 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제주도 가신 거예요? 갑자기 부러움이 막 두 배가 되고 막. 네, 나머지 저의 궁금증은 누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사연으로 좀 남겨주시고요. 9809님 사연인데 여러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2012년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여 14년 가까이 함께 교제하는 형제가 있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교회에 함께하는 것까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형제는 감정 기복이 심한데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고 한마음으로 교제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네, 그 형제님, 9809님의 이 마음을 먼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이 시간에 정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형제님이. 자, 9809님은요, 이 형제님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함께 하자 했던 그 일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4년이 지났는데도 그때가 2012년이라는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나요? 그만큼 그 형제를 깊이 생각해 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시급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14년 동안을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함께하는 것까지 부담스러워하고 한다 하셨는데 이 마음부터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9809님의 이런 마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마음 쏟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제님을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애달아 하겠어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주의 은혜 있거든요.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곳에서 풀려나고 자유함을 누리며 진정한 은혜와 행복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사는 형제님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9809님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선한 그 애씀들 결코 헛것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 같이 응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의 길을 가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한부영님의 동행 찬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욕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포스코 DX가 2026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을 8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의 일상 속 안전과 편의, 장애 인식 개선, 환경 문제,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 등을 주제로 하며 장애인 개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비장애인도 팀원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평소 영상 제작이나 유튜브 콘텐츠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재활재단이 제21회 전국장애인 도예 공모전을 열고 7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작품을 접수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작품 전시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예 작업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은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을 확인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아기들의 웃음소리는 무척 해맑습니다. 아기들의 울음은 매우 안쓰럽죠. 세상 티끌이 묻어있지 않으니 그런 지극한 감성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은데요. 그 함박꽃 같은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어른들은 각별히 보듬어야 하겠습니다. 유아 유튜브의 재잘거림을 듣는데 천사들의 합창을 보는 듯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강건하게 자라서 빛된 행실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화슬기의 감사송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함께 노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더워졌지요. 지금은 6월인데 7월, 8월처럼 날씨가 무척 더워요. 본격적으로 여름 무더위가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름 나는 방법이 있나요? 전도사님께 알려주세요. 또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더위를 잘 이겨낼 지혜와 건강을 분명 주실 거예요. 더위를 이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여름 무더위를 우리 이겨내봐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1: 여러분,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2학년 친구의 사연이 도착했는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전도사님이 가져왔어요.
0: 2545번님의 사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2: 저는 홍천에 사는 2학년 전교생이 7명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연서호입니다. 지금 할아버지의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방송을 듣고 사연을 보냅니다. 할아버지는 늘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저도 그래서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1: 와, 여러분 정말 멋진 사연이지요. 초등학교 2학년인 연서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는 전교생이 7명뿐이래요.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서로를 더 잘 알고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연서호 어린이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다니 정말 멋진 어린이이지요. 연서호 어린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0: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연서호 어린이의 기도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의 모든 기도도 모두 다 기쁘게 받으세요. 또 찬양에서는 어디든지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은 너와 나의 얘길 기뻐하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요, 등교길, 하교길, 집에서, 학교에서, 어디든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들으신답니다. 연서호 어린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할게요. 사연을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 항상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켄 프레이즈의 기도, 파이디온 선교회의 기도는 입니다.

0: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은 큰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겠나요? 나는 지진이 난 그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대부분의 죄수들은 불평하고 화를 내는데 그날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상한 죄수들이 불평하는 대신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 나는 졸고 있었는데 땅이 흔들리며 여기저기서 무거운 쇠문들이 열리는 소리와 죄수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어요. 나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내가 지켜야 했던 죄수들이 분명 도망을 쳤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만약 죄수가 도망쳤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그날은 나의 삶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된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2: 이제 다 망했어.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야. 이제 난 그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해.
0: 이렇게 스스로 책임을 지고 죽으려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예요. 감옥에 갇힌 죄인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거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거친 죄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더 거칠게 죄인들을 다뤘을 거고 친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죄인들을 향해 너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 나에게서 친절함은 기대하지도 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간수가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그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쁜 어린이, 거친 어린이, 말썽꾸러기 어린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에 대해 똑같이 거칠게 대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며 친구로 사귀려 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진 않나요? 그러나 그렇게 대하는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나쁘다는 말을 듣는 어린이, 거칠고 불친절한 아이뿐만 아니라 착해 보이고 친절한 어린이도 죄인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사귀는 나쁜 아이야. 고친 아이야. 결코 친구로 사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어린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너도 나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어요.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찬양할 때 땅이 흔들렸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를 묶었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죄수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였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심한 매질로 온몸이 아팠을 테고 심한 고통이 있었을 텐데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그들을 묶었던 사슬과 착고가 풀어졌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스스로 죽으려 할 때 그의 생명을 구했어요. 선함도 자비도 없었을 간수에게 친절함으로 대하며 그의 귀한 생명을 보존하게 했어요. 간수는 그의 굳고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과 신뢰감 있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어요. 그 결과 그와 그의 가족은 바울과 신뢰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이후 간수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요? 나쁜 어린이, 거친 어린이, 말썽꾸러기 어린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친절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나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듣고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그와 그의 가족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혜 어린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거칠고 말썽꾸러기인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바울과 신라처럼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죽게 오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바울과 실라를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온 가족이 구원받은 간수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주님이 주신 담대함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오늘 마지막 찬양, 키즈벤처의 기적 속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지혜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건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1947년 2월 8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굳게 잠겼던 그의 책상 서랍을 열게 됐죠. 서랍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는 요나를 생각해라. 그는 캄캄한 뱃속에 들어갔지만 결국 아무 이상이 없이 다시 나올 수 있었다. 목사님, 현재 캄캄한 인생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1: 하나님이 에디슨 같은 사람을 통해서 빛을 안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석유 등잔, 초가 비싸서 못 쓰고 석유는 조그만 등잔 밑에서 공부를 했지 옛날에.
0: 네.
1: 외정시대에.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에디슨 같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참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참석하신 걸 보면은 참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0: 네.
1: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현 시대. 이 빛을 통해서 테레비가 나가고 모든 게 다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0: 예.
1: 태양 빛, 저녁에는 달밤, 반짝이는 별빛, 이런 걸 보고 감상을 하면서 에디슨에게 고마움도 중요하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0: 아멘.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젊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고 현재는 또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장 겸 부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웅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총장님, 저는 그 학교가 용인 산속에 있는 거를 몰랐어요.
2: 네.
3: 저번에 용인연합회에 가서 봤는데 학교가 참 아름답고 좋고 양재 바른데
2: 네.
3: 오늘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대학, 대학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2: 네,
3: 총장님께서 학교의 자랑 좀 해보세요.
2: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네, 저희 신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 소속 신학교입니다. 총회 직영 신학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희 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캠퍼스에는 약 한 1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연 경관이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깊은 산속에서 공부하면서 또 특별히 경건 훈련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잖아요. 다른 신대원과 구별되는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2: 아무래도 그 구별은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정체성의 차이에 있겠죠. 저희 학교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이기 때문에 갈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교육시키고

0: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흔히들 굉장히 공부가 빡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1: 예. 아니 총장님이 본래 뭐 신학 교수가 된다, 목사가 된다 생각은 안 하시고 경력을 비니까 털사 오클라호마에 네. 대학에서 네. 전공 과목이 신학이 아니고요.
0: 네. 석유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1: 네.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0: 네.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PK로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진학하기 전까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명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갈 무렵에 제 마음이 변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목회하는 거 보면서
1: 어렵죠.
0: 예, 도저히 자신이
1: 힘들고.
0: 없었고 또 60년대, 70년대 그때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아, 나는 이렇게 살 자신 없다 해서 이제 공대를 진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아버님께서 이제 이민교회 또 80년대 초반에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또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또 제가 이제 건너가서 이제 공대 미국에서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또 석유 시추도 했고 예, 그런
1: 그래요.
0: 일도 좀 하다가 하나님께서 끝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제 신학교 가야 된다 타이밍을 그렇게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신학을 한국서
0: 하지는
1: 하셨어요?
0: 않았습니다.
1: 미국서 하시고.
0: 저는 미국에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쭉 했습니다.
1: 필라델피아에.
0: 네, 필라델피아에서요. 네, 그랬었습니다.
1: 그 저기서 이제 신학 석학 박사 다
0: 네,
1: 받으시고
0: 그랬습니다.
1: 저 미국에서 가르치든지 목회를 하시려고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근데
0: 그렇습니다.
1: 한국에 나오신 동기가.
0: 사실 저는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0: 예, 이민교회의 책임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학위를 마치고 나서 참 놀라웠게도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신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또 아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또 추천해 주면서 또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서 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한번 어플라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이 또 그때 제 마음에 미국의 학교도 그 목회지도 알아보고 또 미국 신학교도 알아보고 그러던 중에 이제 한국 제 총신에도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기도하기를 어디가 됐든지 제일 먼저 부르는 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인 줄로 우리 알고 글로
1: 아니,
0: 가자.
1: 그러면 사모님도 미국에서.
0: 그렇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 웨스트민스터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입니다.
1: 아,
0: 네,
1: 그러시구나.
0: 그래서 네
1: 그러니까 저
0: 만났습니다.
1: 어느 면에서는 미국서 살고 싶은 동기도 있었고,
0: 그렇습니다.
1: 여기서 초청을 받으면은 한국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신학교, 신학 선 신대원 중에서 지금 총장님 계신 그 학교가 참 학생도 많고 지원도 많은 것 같은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총장님 그게
0: 뭐 애로사항이라고 할 거는 아니고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제 가장 어려운 걸 꼽자면은 옛날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한 20년 전쯤에는 저희 학교의 그 경쟁률이 보통 4점 몇대1 그랬습니다. 정말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1: 예, 지금은요.
0: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조금 한번 이제 미달이 되는 사태가 한번 있었고요.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정원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1: 참, 그래도 다행이네요.
0: 다행입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나라 미국의 신학,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든지
0: 네.
1: 좀싼 데로 이사를 가든지
0: 그러고 있습니다.
1: 그 전통 있는 신학교들이 그렇게 되고 또 굉장히

0: 굉장히 큰 신학교들도 저 경제난에 봉착되니까 신학교 기숙사를 매각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그래도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건전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1: 네, 감사합니다.
0: 총장님의 책임은 물론 학업에도 있겠지만은
1: 네.
0: 경제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그냥 다 지원을 해 주시나요?
1: 그렇지는 않고요.
0: 예.
1: 네, 저희 학교도 교단의 신학교이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낸 것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요. 또
0: 아니,
1: 그럼
0: 제가 이따금씩 신문 보면 어느 할머니가 평생 식당을 해가지고 고려대학에 거금을 기부했다, 연대에 거금을 기겠다, 숙대 뭐 이대에 했다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 그 신대원의 용인 산에 있대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학교에 가보면 좀 서먹서먹해 안 내는 사람도 없고 또 온 거를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신대원은 내가 봤을 때도 참 사람이 가서 한강이 듣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런 게 가능합니까?
1: 가능하고요. 환영합니다. 저희 캠퍼스가 크기 때문에 또 건물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좀 동선이 좀긴 편입니다. 하지만은 본관 건물에 오셔서 이제 저의 얘기 하시고 방송에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한번 저 찾아오시면은 제가 차도 대접 해드리겠고요. 또 원하시면 강의도 한번 좀 들어가서 들으실 수
0: 그러게요.
1: 있도록.
0: 총장님 그럼 임기하신 지가 얼마나 돼요? 거기 와서 총장 하시는 지가.
1: 제가 이제 신대원장으로는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저 임기가 4년 있다가 또 다시.
1: 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지나게 됩니다.
0: 근데 미국에 보니까 보통 대학 총장이 20년, 15년
1: 그렇죠.
0: 뭐 그렇게 있어 학교가 많이 발전되는데 그래서 총장님의 가장 하고 싶은 일, 또 총장님께서 아, 내가 임기 동안에 이런 걸 하나 해놓고 싶다.
1: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0: 기숙사는요?
1: 기숙사 이제 양지의 기숙사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당동의 기숙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예, 또 이제 교단적으로 또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목회자 연장 교육,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또 현장에 계시는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는 그런 일이 또 앞으로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0: 그럼 이제 이 신학대학원만큼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좀 알려지고 싶다. 많은 외국 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더 듣고 자기 나라에 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외국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1: 현재 저희 학교에서 글로벌 MD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한 10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30여 명 정도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프리카권,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미국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수님들이 영어로 다 직접 강의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외국 학생들이 와서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에서부터 오전 채플 또 저녁 시간에는 또 이제 방별 기도회 모임 또 이런 갖가지 이렇게 학생들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이런 경건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한국교회 DNA를 심어준다. 예, 정말

0: 이거는 미국 교회에서 보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학생들이 새벽 기도서부터 정말 기도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그런 그 한국 교회 그 경건한 모습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비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0: 그 외국인 학생들은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매칭을 시켜서 이제 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하나를 받을 때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찾아서 교회가 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또 이제 생활비까지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도록 그걸 저희가 이제 매칭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1: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0: 보통 한 학생 경우에 한 해에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전도사로서의 사례도 조금 더 주고요.
1: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교회 장로님이나 네, 목사님이 네, 네. 야, 나도 거기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0: 네.
1: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0: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1: 근데 또 뭐 찍어야 되죠?
0: 네. 그래서 뭐
1: 중신대학교
0: 신학대학원 대표 번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잘 안내해 드릴 것이고 정말 이 프로그램이 선교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저도 방학마다 제가 고정적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데가 일본에 제가 매 방학 때 가고 있고요. 또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지역에 다니는데 현지에 가서 강의하는 일은 제가 직접 몸으로 하고 있지만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아니 우리 학교 안에서 3년을 꼬박 공부를 시킨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선교인 것 같습니다.
2: 그러네요.
0: 예.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학생들 와서 1년 지내는데 1,500만 원 듭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 키워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DNA를 심어서 현지에 보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 오늘 총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극동방송에 PK 장학 재단이 있어요.
0: 네.
1: 한국 학생은 한 학기에 300만 원을 주고
0: 네.
1: 외국에 나가는 학생들은 4천 불을 주고
0: 네.
1: 그래서 저 400만 원인데 이제 요새 달러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게 네, 조정이 좀, 되는데 네. 오늘 총장님이 오셨으니까
0: 네.
1: 학생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은
0: 네.
1: 뭐 한국 학생이고 외국 학생이고
0: 네, 네.
1: 저희가 다음 학기서부터 드릴게요.
0: 너무,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네.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강웅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찬양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 강웅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이제 두 분이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했을 때 혹시 사모님하고의 아니 난 안 가고 싶다. 따라와라 뭐 그런 갈등은 없으셨나요?
2: 전혀 이거면 제가 하나도 보태는 거 없이 전혀 없었고요.
1: 그럼 자녀들은?
2: 그때 셋이었습니다. 딸 둘, 막내 이제 아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줘서
1: 그렇죠.
2: 가능했던 거고요.
1: 예.
2: 사실 저희는 그때가 한 2004년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고 또 아이들도 좀 어린 편이고 그래서 조금 한국 경험 한번 하자. 야, 애들한테 어떻게 다르게 한국 교육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한국에 직접 데리고 나가서 그때 목표는 한 4, 5년 사는 거였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한 4, 5년 지내면서 그렇게 하면 얘들이 한국말도 훨씬 더 잘할 거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20몇 년이 됐고요. 이제 아이들은 뭐 그 사이에 다 이제 대학 갈 때쯤 돼서는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대학을 다녔고 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 이제 거긴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한국 산모님하고 결혼했을 거고.
2: 네, 그렇습니다. 네.
1: 나는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삼남매를 두는데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지금 사실 자녀 교육이 저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자기네들이 신념을 가지면은 잘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방황을 하더라고.
2: 그렇죠.
1: 그래도 목사님 내부는 뭐 자녀들 공부 잘 시켰네요.
2: 자녀 교육 쉬운 부모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로서 또 신학교 교수하면서 뭐 아이들한테 뭐 학원 보내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됐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좋게 말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왔고 이제 대책 없이 온 거죠. 와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2년을 학교를 보내질 못한 게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자라다 보니까 집에서 좀 한국말을 한다고 해도 예, 곧잘해요. 그렇지만 학교를 갈 만큼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2년을 이제 아내가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원의 영통에 경기 수원 외국인 학교라고
1: 있어요.
2: 생겼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생겼는데 그 학교에 이제 그 헤드마스터 되시는 그 이제 닥터 펜린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만나서 제 아내가 이제 그 학교에 처음에 이제 생기면서 이제 교목 역할을 이제 맡게 되고 또 카운슬링 또 같이 하면서 그때 아이들을 이제 그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좀 해줬다라기보다는 아빠로서 조금 좀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는 저의 아내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교목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 방학 때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씩 일주일씩 단기 선교를 데리고 다니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 저희 아이들도 셋 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10회 이상씩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큰애는 이제 영어 교사로 이제 한 10년

0: 하고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학교 영어 교사로 있으면서 고등학교 때 걔가 이제 네팔에를 세 번을 네팔만 이제 해마다 갔어요. 그래서
1: 네.
0: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다 학교를 세워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본인이 이제 싱가포르의 국제학교에 교사로 가서 이제 근무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네팔에 혼자 다니면서 학교를 지금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둘째하고 셋째는 이제 셋째는 지금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지금 이제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이제 좀 늦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누나도 지금 이제 의대 3학년에, 4학년에 지금 있고 이제 곧 졸업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1: 그러시구나.
0: 예, 그래, 나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사가 되더라도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루카스라고 졌어요.
1: 와.
0: 룩으로, 그래서 의료
1: 누나.
0: 선교하라고. 그래서 누나도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캠벨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서던 랩티스트
1: 아니, 제가
0: 학교인데,
1: 거기 명박도 받았고요.
0: 네, 그러실 것 같아서요.
1: 교육청장님하고 많이 알고,
0: 네, 그래서.
1: 저 포항에 한동대학하고 인연을 맺어줘서 법대 애들이 다바 통과를 하더라고요. 좋은 학교요.
0: 거기에서 지금 의대 다니고 있고, 거기도 사실 들어간 것이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그래서 인터뷰할 때부터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한다 하니까 굉장히 그 인터뷰 분위기도 확 달라지면서 선교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1: 거기서
0: 있습니다.
1: 돌아가신 총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0: 네, 그러셨군요.
2: 네, 이렇게 선교적인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탈북민 교회도 개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내면서 이제 가졌던 개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나름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북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15년도에 1학년 우리 신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한 전도사님, 탈북민 전도사님하고 이제 보니까 아, 이 사람 잘좀 키우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분을 아마 제가 이름 밝혀도 될것 같아요. 김권능 목사님인데 그래서 같이 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1년째 사역을
1: 근데
0: 하고 있습니다.
1: 거기는 탈북민 한국 사람 몇 사람이나 모여요?
0: 현재 합해서 성인들이 한 80명 정도, 7, 80명 정도 되고, 아이들이 한 3, 40명 됩니다. 그래서 제법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예,
1: 그
0: 그렇습니다.
1: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제가 여기 불러서 한번 만나고 싶으면 저희는 뭐 탈북 관계 북한에 지금 뭐 방송 전하기 때문에 탈북해서 여기 와서 간증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예, 한번
0: 감사합니다.
1: 만나서 좀 소개했으면 좋겠고요.
0: 네.
1: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2: 예,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들을 때면 지쳤던 힘도 솟아나게 만드는 주님의 능력을 느낍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면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여전히 저를 응원하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떠올립니다. 다시 일어서게 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국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음으로 다시 힘차게 걷기를 나를 택하시고 받아주신 주님,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2: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비전 나눠주시면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게는 좀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국 여러 곳에 또 시골 지역까지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 약해졌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자라던 그런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많이 모였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은 나도 사역자 돼야 되겠다,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마구 나왔는데, 오늘날 보면은 다들 곳곳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좀 신학생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전도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런 요청들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막상 그 교회에서 헌신자나 신학생이나 이렇게 나와서 또 학교로 보내주는 수는 이제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1: 그렇죠.
0: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교회가 한국 교회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배출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1: 예, 그렇죠.
0: 부탁드립니다.
1: 한국교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 네, 저희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길 잃은 비행기를 무사히 항공모함으로 이끌었던 작은 영감이 훗날 어둠 속에 갇힌 수많은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는 거대한 복음의 방송국으로 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973년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도에 세워진 또 하나의 강력한 북방 선교 방송 아세아 방송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작해 제주도의 낯선 들판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그 준비 과정에 담긴 놀라운 기적과 헌신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과 기도의 불씨를 지펴주기를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이 인천 하길동에서 개국한 뒤 북성동을 거쳐 서울 상수동에 자리 잡은 지 6년여 정도 되었을 무렵인 1973년 6월 30일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도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북방 선교 방송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아세아 방송입니다. 지금은 제주 극동방송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던 송신소가 이전하면서 이루어진 아세아 방송의 개국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때 일본 근해에서 작전 중인 미 제38기동함대의 항공모함 본홈 리차드호에서 정찰기 한 대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함을 했다가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함대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어 자칫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항공모함의 착륙 유도장교의 유도에 따라 무사히 항공모함의 갑판에 내려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크리스천 장교 존 브로거 주니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32편 8절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면서 무선으로 길 잃은 비행기만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도 밝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브로거 주니는 친구인 로버트 보어먼과 함께 선교 방송을 설립하는 일에 착수했는데 보어먼은 안식의 항구라는 남성 4중 창단의 리더였습니다. 이를 모체로 1945년 12월 20일 비영리범인 FEBC가 탄생하게 되는데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극동지역 그 가운데에서 중국 선교의 뜻을 두게 됩니다. 브로거는 중국 상해에 최초의 방송국을 세우기로 하고 1946년 3월 25일 중국을 향해 떠나 상해에 도착하자 중국 내륙선교회의 도움을 받아가며 방송국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국공내전으로 심한 혼란에 빠져 있어서 500와트 출력의 방송국 설립 허가를 고려해보겠다는 구두 약속만 받게 됐습니다. 브로거는 여러 주간 곳곳을 다니면서 중국 정부의 관계자들, 기독교 방송기구의 지도자들과 면담한 끝에 인구 밀집 지역에 500와트 규모의 스튜디오 6개를 설치하기 위한 신청서를 중국 국민당 당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교역자 5명과 평신도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에 실어 뿌리기 위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필리핀에 방송국을 세울 목적으로 마닐라로 간 브로거는 마침내 1948년 6월 4일 저녁 6시 1kW의 출력으로 감격적인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어 1949년 7월 29일부터는 중국을 향한 방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공산주의에 대한 브로거의 탁월한 견해와 영적인 안목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자 기도 끝에 1954년에 미 국방성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보우먼에게 FEBC 운영의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속에서 1957년 미국의 관할 밑에 있는 오키나와에 세계의 송신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을 타겟으로 한 송신소 KSBU였습니다. 중국과는 350마일 정도 떨어졌으며 여기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 홍콩에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 5월 14일자로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는 것이 결정되자 FEBC는 1969년 9월부터 한국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3월 동경에서 열린 FEBC 연례 지역 국장회의에서 FEBC 오키나와의 행정 책임자인 조지 리트맨이 한국의 제주도를 답사한 후 한국의 제주도가 중국 상해와 250마일 떨어져 있어 이전 후보지로서 제일 적합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KSBU의 제주도 이전이 결정된 후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제주도 이전 책임자, 즉 준비위원장은 FEBC 동경지사장인 윌킨슨에게 맡겨졌는데 그는 그해 5월 한국에서 열린 조찬 기도회에서 김정한 목사를 만나 설립을 도와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둘은 밥존스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는데 김정한 목사는 이후 목회자가 됐고 윌킨슨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방송인이 됐습니다. 둘은 학교 다닐 때 주말이면 전도지를 들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던 단짝 친구였습니다. 김정한 목사는 방송사가 설립될 때까지 돕고 설립되면 즉시 손을 떼고 목회와 전도에 전념하겠다는 조건으로 승낙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제주도 내 방송사 부지로 적합한 곳을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김정한 목사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에서 제주도를 구석구석 살펴본다면 확실하고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수원 10비행단 대대장을 역임했던 옥만호 장군이 생각났습니다. 옥 장군은 후에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13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자가용 군용기를 내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에 5월 말 김정한 목사, 로버트 보어먼, 엔지니어인 노만 오 블레이크 등은 제주도 일대를 돌며 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두의 눈에 번쩍 띈 곳이 있으니 바로 현재의 방송사가 들어서 있는 애월읍의 하귀리 구엄리 일대였습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세아 방송의 설립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낯선 땅 제주도로 기지를 옮겨 했던 불확실성, 군용기를 띄어 부지를 찾아야 했던 급박함. 그러나 모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었던

침략군이 머물던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영적 공항으로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길 잃은 정찰기 한 대에서 시작된 영감이 오늘날 철의 장막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 자유와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거대한 날개짓이 됐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 예기치 못한 난기류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의지하며 날마다 더 높이 비상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늘 차를 타고 다니던 길을 걸어서 가게 되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길가 블록들을 뚫고 피어있는 작은 꽃들도 보이고요. 또 예쁘게 꾸며놓은 아주 작은 상점들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하셨는데요. 이 생각해 본다는 뜻이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의복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신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요. 키 한 자라도 스스로 자라게 할 수 없는 자신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염려와 근심으로 내일을 맞으려 하지만요.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염려 없도록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드레베 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날마다 유심히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들여다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되었고요. 화평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찬양했던 주의 사랑 비칠 때 서울 챔버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지는 찬양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의 찬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민영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안의 새 생활, 이미화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나의 죄를 씻기는 라마르 보시만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 번의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한 번이라도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고, 천 번의 주님과 닮고 싶다는 고백보다 하루만이라도 나의 구습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행하기를 소망한다는 어느 시인의 기도처럼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따르고 삶의 작은 부분들이라도 행함이 있는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찬양 드립니다. 말씀하시면 유수전 노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인가 였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멈춰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의 꽃을 자세히 보라고 처방해 주셨습니다. 세상 염려에 가득 차 있으면 꽃을 바라볼 여유가 없죠. 그러나 염려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 피어있는 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바쁜 걸음을 멈추고요. 내 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요. 그곳마다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들을 세어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세상의 염려, 근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임금이 신하를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 적이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 하지만 밑이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결국 우물의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우물 바닥에서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엄청나게 큰 금덩이였습니다. 신하는 곧장 임금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세요.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나이다. 그러자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오. 라고 말이자. 임금은 신하의 충성스러움을 시험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충성된 사람의 성실을 기억하십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들의 비난에도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에 평생 사과나무를 심으러 다녔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언제 다 자랄지도 모르는 나무에 평생을 바치는 그를 보며 참 무모하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 훗날 이 거친 땅이 푸른 과수원이 되어 많은 이들을 먹이게 될 날을 확신하며 묵묵하게 씨앗을 매일 심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후 그가 땀 흘려 걸어간 자리는 참 신기하게도 수만 그루의 사과나무 숲을 이뤄 수많은 이웃을 살리는 기적의 땅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의 약속만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묵묵하게 삶을 심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은 팍팍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오늘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의 씨앗을 묵묵하게 심어보는 시작이 되면 어떨까요? 가장 좋은 때에 풍성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데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수록 세상은 험하다,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힘써 기도하면 큰 권능을 얻고 또 승리까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안산시립합창단이 부르는 성가곡 이 세상 험하고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편곡된 찬송가입니다. 나의 모든 죄 대속한 주 요단 스튜디오 콰이어의 목소리로 들으시겠고요. 마지막 곡은 영어 찬송 디스커버리 싱어즈가 부르는 아카펠라 곡으로 함께 할게요.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남긴 글입니다.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 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 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 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신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네, 이 글을 통해서 씨앗의 엄청난 생명력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이 글을 통해서 생명 씨앗인 말씀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은 씨앗 그 자체가 됩니다. 앞서 만났던 수박 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이 말씀의 씨앗 속에 담겨 있는데요. 말씀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생명의 씨앗, 말씀을 많이 부어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기 원한다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그 그릇은 열려 있어야 되겠지요. 아무리 많은 소낙비가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릇이 닫혀 있으면 빗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열린 마음이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달게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 은인의 삶은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가 굶주린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밑바닥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면 내 삶이 어둠을 뚫고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늘졌던 내 삶에 햇빛이 가득해지리라. 이사야 58장 10절. 염려가 삶의 어두운 그늘이 되고 있다면 자신에게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십시오. 물품을 기부할 수 있는 푸드마켓을 찾아가거나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성의 일손을 거들거나 자동차가 없는 사람을 교회까지 태워주거나 가난한 어린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늘진 삶이 하나님 아들의 빛으로 밝아질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당신이 듣게 될 겁니다. 그보다 더 나은 증언은 없습니다. 주님, 근심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눈을 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힘이 되고 제 삶을 밝히는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루의 전투가 끝났을 때 지휘관은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어느 군인이 그날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는지 말이죠. 그러자 각자 자신의 생각들을 말했습니다. 어느 장교는 그날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다고 말했고, 다른 장교들은 이 군인 저 군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오늘 전장에서 최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리치려는 순간 퇴각 나팔 소리를 듣고 그대로 후퇴한 군인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 오늘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한시 한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 그 전장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잘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무조건 예스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유대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슬픔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천국에는 슬픔의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천사는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들을 데리고 이 나무로 옵니다. 자, 이제 너의 슬픔의 옷, 고통의 옷을 벗어 이 나무에 걸쳐놓아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슬픔의 옷을 훌훌 벗어 던집니다. 천사는 그를 데리고 나무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말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벗어놓은 옷을 하나 가져가거라. 그는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슬픔의 옷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이 벗어놓은 옷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슬픔이 가장 커 보이나요? 나의 삶의 무게가 가장 힘겨워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어렵고 힘든 일, 슬프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 더욱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강중현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원웨이 싱어즈가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당신은 걱정거리가 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들은 불안감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편히 쉬지 못한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처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깨닫고 걱정해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육체가 재충전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는 깊은 쉼을 얻을 수 있다. 몸이 지치고 영혼이 불안하면 우리 앞에 펼쳐진 나를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분을 신뢰하는 데서 생기는 회복된 마음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안전한 품 안에서 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전에 들으신 찬양은 동방현주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 할게요. 국립합창단의 기쁜 소리 들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유지연님의 어쿠스틱 기타 연주 찬송 성자의 귀한 몸, 그리고 아이노 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세상 어디에 있어도 슬픈 사람은 슬프고 외로운 사람은 외로워요. 영화 카모메 식당 중에 대사인데요. 우리에게는 마음의 날씨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날씨는 우리의 선택에 있죠. 슬픔과 외로움을 선택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슬프고 외롭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어도 기쁜 사람이 되세요. 세상 어디에 있어도 즐거운 사람이 되세요. 세상 어디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행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하세요. 향기로운 찬송 끝곡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송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또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셨죠.
2: 뭐 늘 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또 행복한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1: 네. 오늘 주제가 네. 찬양이 흐르는 곳.
2: 네.
1: 주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 네. 제가 찬양이 흐르는 곳을 다녀오고 나서 클래식하고도 네. 접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았고요.
1: 네.
2: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늘 기본으로는 클래식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찬송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요 찬송을 들려드릴 거예요.
1: 네.
2: 핵심 문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이제 쉬운 클래식에서는 하은 PD님과 저와 함께 한 네. 걸음씩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네, 찬송가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1: 네 그러면 이 시간 찬송가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후렴구의 포인트를 두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주와같이 길 가는 것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쉬운 클래식 첫 번째 클래식 곡은 어떤 걸까요?
1: 그 제가 오늘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곳에 찬양이 계속 흐르는 곳이거든요.
0: 찬양이 흘러요?
1: 네. 그런데 그 간호사분들이 참 친절하세요. 근데 요즘은 다 친절하시긴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찬양을 틀어놓으면 어쩔 수 없이 친절해야 할 때도 있지 않을까?
0: 아.
1: 이 환경이 주는 부담으로 인해서
0: 공감합니다.
1: 어쨌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풍기려면까지 갔다가 그러면 우리 레슨실에도 찬양을 틀어놓고 레슨을 해야 되나?
0: 오.
1: 정말 세상 친절한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라고 잠시 생각을 해봤고요.
0: 네.
1: 찬양이 흐르는 집을 다녀오고 나니 만약에 제가 클래식이 흐르는 집을 운영한다면 어떤 우와. 칸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께 음료를 대접하고 싶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0: 네.
1: 시대별일까 악기별일까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실 공간은요.
0: 네.
1: 시대별 음악 공간입니다.
0: 시대별 음악 공간.
1: 네, 그래서 바로크부터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크라는 시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0: 네.
1: 그전에 르네상스도 있지만 음악사조에서는 바로크부터
0: 그쵸.
1: 우리가 음악을 나누어서 듣기 때문에 바로크 곡으로는 우리가 또 대표하는 인물이 바흐라는 작곡가가 계시죠.
0: 네.
1: 그래서 그분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의 1악장을 들려드릴 텐데요. 바로크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것의 특이한 것이 무엇일까를 설명을 드리라면 저는 악기의 모양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악기의 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나오는 음색이 다르겠죠.
0: 네.
1: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노래 부르실 때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떨림을 넣으시잖아요.
0: 기교처럼.
1: 네. 네. 악기에는 비브라토라는 기교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음을 살려주는 그런 느낌인데 그 비브라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도 여러분이 우리가 보실 때 길게 막대기라고
0: 네.
1: 표현을 하면 제일 쉽게 연상을 하시겠죠.
0: 근데 네네네.
1: 옛날에 바로크 활은요. 정말 활처럼 생겼어요. 쏘는 양궁할 때 쓰는 그 활이요.
0: 곡선 모양이.
1: 네, 곡선 모양이기 때문에 어떤 레가토나 연결하는 부분을 현과 현 사이에 넘어갈 때 유연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화려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왕들이 사실 때고요.
0: 네.
1: 그들을 위한 음악을 만들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곡을 감상하실 때 피아노라고 연상되어지는 어떤 건반 악기가 나오는데
0: 네.
1: 피아노가 만들어지기 이전 쳔발로라는 악기가 나옵니다. 그 악기에도 페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무언가 연결되는 음색보다는 조금 똑똑똑 끊어지는 듯한 특이한 음색이지만 바로 그 음악은 현대음악과 사용하는 악기조차가 달랐다더라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곡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듣고 보니까 네. 풍성하게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1악장 함께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1악장 함께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뭐 악기의 모양이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상상하면서 듣는 재미가 있어요.
1: 네. 네. 직접 보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대에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박물관에 있고요.
0: 아, 그래요?
1: 가끔 바로크 악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것대로 묘미가 있겠지만 지금 들으신 곡들은 연주자들이 현대 연주자들이 네. 현대 악기를 들고 하기 때문에 주법을 조금 차이가 나게끔 연주를 했다는 점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바로크가 지나가면서 고전이라는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0: 고전.
1: 네, 여러분 고전으로 들어가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입니다.
0: 아, 벌써 재미가 없어요.
1: 약간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0: 네.
1: 균형이 맞아야 하고요.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그 어떤 마음의 절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듣기 편하고 구조가 명확하다? 그러니까 들으면 딱딱 떨어지는 불편함이 없는 곡이

0: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크 시대는 화사함이 조금 곁들였다면 고전에는 규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긋남이 없다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고전을 대표하는 작곡가 하이든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황제이고요. 현악 사중주의 2악장을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 들으시면 아 찬송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테마가
1: 네.
0: 들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일단 들으시면서 현악 사중주의이기 때문에 현악기 네 대가 나오겠죠. 어느 악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찬송가의 선율을 연주하고 있는가 돌아가면서 하시는 그 부분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이것도 맞추는 재미가 있겠다, 이런
0: 네.
1: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크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고전의 시대 음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황제 2악장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하이든의 현악 4중주 황제 2악장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하은 PD님 찾으셨습니까? 어떤 찬송가인지?
0: 계속 가사는 머릿속에 네. 맴돌아요. 판석 위에 네네. 세웠다 뭐 이런 네. 찬송가인데 네.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교수님 알려주시죠.
1: 시온성과 같은 교회.
0: 맞다. 네. 맞아요.
1: 맞아요. 하이든이 작곡한 곡이고요. 여러분 그 곡을 여러 악기들이 변주해서 연주를 하는데 어떤 지루함은 당연히 없으실 거예요. 악기마다 네.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익숙한 선율을 가지고서 파악을 해보는 것이 가장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황제 2악장 들려드렸고요. 네. 자 이제 낭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낭만이라는 사조 자체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단어에서 풍기는?
0: 일단 앞에서 고전이 네. 규칙적이고 네네. 뭔가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낭만은 정말 말 그대로 약간 어떤 아티스트 그 개별의 매력을 한껏 살린
1: 그렇습니다. 네. 뭔가 억압되어 있었던 나의 감정을 네. 정말 가감없이 표현하자. 바로 그 시대에서 비브라토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주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고전에서는 사용은 하지만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낭만으로 넘어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음껏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떤 감정의 자유를 누린다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을 준비했냐면 슈베르트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 손을 위한 환산곡 바단주라는 곡인데 네. 투 피아노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하나의 피아노에 포 핸즈가 들어오는 겁니다.
0: 아, 그럼
1: 두 명의
0: 사람.
1: 연주자가 한 피아노에서 연주를 하는데 형제를 모셔왔어요.
0: 형제가 네. 함께 하는 건가요?
1: 이 피아니스트 두 분 다 형제이신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냥 뭐 이분들이 유명해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음악을 표현할 때는 당연히 내 삶이 반영이 될 거예요. 네. 나의 사는 환경 그리고 내가 자란 곳 그리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어떤 영향들. 그래서 제가 네. 이 두 분의 연주를 보면서 분명히 공유하는 감정들이 있을 것이다.
0: 아, 형제니까.
1: 네. 나고 자란 환경이 다른 그런 피아니스트들이 앉았을 때와는 다른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를 중심으로 두고서 네. 감상을 했는데 저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감동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의 감상 포인트는 어디로 잡힐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나고 자란 형제의 그 어떤 음악적인 표현들은 당연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점이 있을 거다.
0: 그쵸.
1: 그럼 이들의 낭만적인 표현은 어떻게 표현했을 것인가 네. 한번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임동민과 임동혁 형제가 함께 그렇습니다. 연주하는 이 찬양 끝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교수님,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 향해서 오늘 클래식, 쉬운 클래식 마치면서 끝인사 네.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요즘은 AI라는 분야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잖아요.
0: 그쵸?
1: 예술 네. 분야까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작곡도 정말 원하는 느낌만 넣으면 다 해주고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많아서 어제 제가 저녁에 딸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딸은 실용음악이라고 저는 클래식 음악을 하는데 정말 이제 넘어설 수 없는 구간까지 가면 사람이 할 게 있을까라고 했더니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AI가 만들어내는 건 통계인 것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 그 어떤 경험의 산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AI한테 잠식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0: 세상에.
1: 얘기하는데 네. 위안이 됐어요. 그래 연주자가 직접적으로 주는 느낌을 모방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클래식이라는 분야는 계속 되어질 거라고 믿어봅니다.
0: 맞습니다.
1: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졌을 때 완벽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불완전함을 이 아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시간이 엄마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건요. 네. 이 아이는 저에게 완벽한 엄마를 기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저만 그 자리에 서고 싶었던 거죠.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모습을 요구하실까? 단 한 번도 나한테 완벽을 기대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저 불완전한 모습이어도 함께

0: 드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까지 와서 여러분 클래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만 감상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려 봅니다. 대신 저는 건너뛰기에는 안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클래식이 흐르는 음악의 집에 오시면 네. 바로크부터 찬찬히 듣고 그 다음으로 오셔야 된다. 시대를 거쳐 오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 자리일 뿐 내가 완벽해야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다. 오늘 끝맺고 싶습니다.
1: 아멘. 아, 교수님 마지막 나눔해 주시는데 마음이 뭉클합니다. 진짜.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찬양이 흘러가는 그 집에서 네. 네,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마음 그대로 나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쉬운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으로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바단쪽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클래식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선물 있으세요? 사실 선물의 종류보단 선물에 담긴 의미와 마음이 특별할 때 오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저는요, 소중한 기도의 동역자이자 친구인 언니가 줬던 선물이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데요. 한 번은 핸드크림을 선물로 주면서 이런 메시지를 적어줬어요. 늘 기도하는 너의 귀한 두 손이 건강하고 예쁘길 바래 라고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립글로즈를 선물로 건네주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너의 입술이 늘 촉촉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라고요. 그래서인지 언니가 선물해준 핸드크림과 립글로즈를 쓸 때마다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귀하고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갈수록 감동과 감사는 더 커져만 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의미와 깊이를 더 깊이 깨닫는 감동의 시간 되길 바라면서 하늘편지 시작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문용택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신 곳에서 오늘도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마음의 쉼과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 꼭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저와 이야기 나누기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남겨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선물 세트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6244님, 영덕에서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봅니다. 지난주는 새생명 초청 주일이어서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에 다녀왔어요. 계속 안 가시려고 하셔서 설득하느라 애 좀 먹었는데 막상 가보시니 좋으셨는지 다음 주에도 또 가시겠다네요. 신청곡 민호기 목사님의 감사 위에 감사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와, 또 가시겠다는 그 결정에 6244님의 마음이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시길 또 함께 기도할게요. 신청하신 찬양 감사위의 감사가 6244님의 고백일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5524님, 날이 더워서 여름 이불로 교체하며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잘하셨네요. 날이 부쩍 더워져서 이불 교체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도 잘하시고요. 더욱 단잠 주무시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9253님, 친척의 별세로 일산 장례식장으로 가며 듣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신청하신 찬양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6244님이 신청하신 찬양이죠. 감사 위에 감사까지 함께하시죠.

네, 방금 들으셨던 찬양의 가사처럼 감사 위에 감사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함께 하실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4711님, 다음 주에 친정에 갈 때 가져다 드리려고 라디오를 사서 잘 되는지 시험하려고 듣고 있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방송이 나오네요. 친정 어머니가 조기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 그 기억의 끈을 놓기 전에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극동방송 청취하게 하시려고 라디오를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신청도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도 전해주셨는데요. 어머님께 너무 복된 선물을 준비하셨네요. 뭉클합니다. 우리 4711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남편분이 방송사로 전화를 주셔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요. 이런 사연이었어요. 아내가 치매에 걸려 기억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는데 저는 잊어버려도 좋으니 평생을 깊이 만나주신 주님만은 잊지 않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하셨던 그 제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주님이 회복시켜주시고 기억도 지켜주시길 함께 기도할게요.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7404님,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오늘도 저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게는 아픈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힘을 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언니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 감사를 잃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게 들려지는데요. 늘 평안하시기 바라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마음이 필요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위로가 될 만한 찬양 함께 들을까요?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동방현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소프라노 최종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0490님,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안식을 베푸시고 평안을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고 복된 주일 맞게 되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를 그대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좋으신 주님께 미리 감사하며 복된 주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Later on, at the time of wheat harvest, Samson took a young goat and went to visit his wife. He said, I'm going to my wife's room. But her father would not let him go in. Judges chapter 15, verse 1.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사기 15장 1절 말씀.
3: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쉽. I'm Changsu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4: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이제 6월 하순에 접어드는 만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간간이 소나기는 내리는데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직사광선을 피하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더운 대낮에 운동은 좀 피하시고 그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극동방송은 여름마다 실시하는 썸머 스페셜을 올해는 7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찬양도 더 많이 들으시게 됩니다. 뭐 은혜로운 찬양 많이 들으시면 좋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더울 때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것도 먹고 마시고 충전을 해서 좀 선선해지면 또 효율을 높여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참 여름에 배탈 나지 않으시도록 음식들 잘 가려드시기 바랍니다.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Second chapter of Acts의 찬양입니다. All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우리말 제목은 만 입이 내게 있으면입니다.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a while. 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Samson returned. 삼손이 돌아옵니다. To see his bride.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부, bride, 아내를 보러 돌아옵니다. 사실 아내와 함께 좀 시간을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her father informed him. 그 아내의 아버지가 informed him.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이 힘은 여기서 삼손인데 삼손에게 알려줍니다. That she had been married to his best man. 자네 아내가 자네 들러리 중 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네. Because 왜냐하면 her father thought 장인이 생각하기에는 Samson didn't want her anymore. 삼손이 자신의 딸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라고 알고 그냥 허락을 했던 것이지요. 들러리 중에 한 사람. 사실 여러분 여기서 장인이나 딸이나 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보십니다. Samson became very angry. 그러니까 삼손은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He went, 그는 여기서 삼손이죠. 가서 and caught, 붙잡아 왔어요. 300 foxes.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또 주석에 보면 우리 자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자칼이라고 하는 동물을 300마리를 잡아왔어요. And tie them together. 그리고 그 동물들 tail to tail 두 마리씩 짝을 지어서 꼬리를 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put a lit torch between their tails. 그리고 그 묶은 꼬리와 꼬리 사이에 torch 불을 붙여서 매달았던 것입니다. And set them loose. 여기서 them은 자칼들인데 이 자칼들을 풀어놓았습니다. In the wheat fields. 밀밭에다가 풀어놓았습니다. To burn the Philistines' crops. 밀이 다 여물어서 수확을 할 때가 되었는데 이 블레셋 밀밭에다가 그 300마리의 자칼을 불을 붙여서 풀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타버렸겠죠. The Philistines were not happy.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They demanded to know who had burned their crops. 그 밀밭에 가서 보고 이 농사를 다 망치게 되었는데 과연 누구의 짓이냐고 조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They soon discovered they 여기서 they는 블레셋 사람들인데 they soon discovered 그들이 곧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That Samson was to blame. 삼손이 한 짓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And that he was acting out because of the situation with his wife. 이 삼손이라는 친구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자기 아내와의 문제로 인해서 그가 화가 나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The Philistines burned Samson's wife and father-in-law to death.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자기 민족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장인을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Samson became angry when he learned this. 여기서 he가 삼손인데 삼손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And attacked the Philistines before hiding at a tam.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죠. Before hiding at a tam, a tam. 에담이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서 숨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을 한 것이지요. The Philistines went into Judah to Lehi.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유다의 레히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Looking to arrest Samson. 삼손을 붙잡으려고 찾으러 간 것이지요. The harvest happened at the end of May. 보통

청추수는 5월 말에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Samson went to sleep with his wife. 삼손이 와이프를 찾아간 이유는 함께 잠을 자려고 갔던 것입니다. He discovered that they had given his wife to his friend. He가 여기서 삼손인데 삼손이 알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They, 여기서 아내와 장인어른의 가족이 되겠죠. They had given his wife to his friend. 그 가정이 그의 아내를 누구한테 아까 베스트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러리 중에 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This was because Samson had left them after the wedding. 이것이 왜냐하면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삼손이 떠났다는 겁니다. Instead, 그래서 그 대신에 they offered her younger sister to him. 아, 이게 오해였나 하고 they가 여기서 아내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They offered 뭐를 제시했느냐? 주기로 했는데 그녀의 younger sister, 아내의 younger sister 처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To him, 자네 아내가 그렇게 되었으니 자네 아내였던 사람 동생하고 사시게 이렇게 제시하게 됩니다. He was so angry. 여기서 he는 삼손인데 삼손은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That he got 300 foxes.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다가 he started a fire. 불을 붙여서 on their tails. 꼬리에다가 말이죠. So that they would burn the corn and the olive trees. 여우들이 꼬리에 불이 붙은 채로 위에서는 밀밭이라고 했지만은 또 다른 주석에는 burn the corn and the olive trees. 가서 옥수수와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다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God wanted the Israelites and the Philistines to continue their quarrel.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The fight then got bigger. 그러고 나서 이 싸움이 점점 커집니다. When the Philistines burned Samson's wife and her family.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그녀의 가족들을 불태워 죽임으로써 싸움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The Philistines could maybe have tried to catch Samson.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겠지요. But they noticed that it was easier to burn the father and daughter.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삼손을 잡는 것보다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불태워 죽이면 삼손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때 잡으면 되지 않겠냐 하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Samson killed many people in Timnah. 삼손은 딤나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In this way, 이렇게 해서 he punished the Philistines. He는 여기서 삼손이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벌을 내렸다. 아, 즉 보복을 한 것이었고 because of what they did.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짓에 대해서 Then he hid. 여기서 he는 삼손이고 삼손은 그리고 나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이 템 동굴에 가서 즉 에담 동굴에 가서 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Chris Tomlin이 부릅니다. Come Thou Fount. 우리말 제목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0: praying in English. 네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the bad effects that anger and temper tantrums can have on our lives. Thank you that you have given us many examples throughout the scriptures of anger handled the wrong way and anger handled the right way. Please help us to learn patience and good judgment. Please help us to learn ways to control our anger. Please help the fruits of the Spirit to be evident in our lives. Thank you for the Holy Spirit to teach us better ways to live. Thank you for the many blessings that a Spirit-filled life can bring.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번역해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us to see, 우리로 보게 하시니, the bad effects that anger and temper tantrums can have on our lives. 우리 분노나 또한 우리가 정말 화를 내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Thank you that you have given us many examples.
1: 또한 우리에게 많은 본보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0: Throughout the scripture,
1: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0: of anger handled the wrong way,
1: 우리가 이 분노, 화를 어떻게 대처하고 잘못된 방법
0: and anger handled the right way,
1: 또한 우리 분노를 잘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니
0: Please help us to learn patience.
1: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0: And good judgment.
1: 옳은 판단에 대해서 배우게 하소서.
0: Please help us to learn ways to control our anger.
1: 또한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로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0: Please help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to be evident in our lives.
1: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열매가 잘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Thank you for the Holy Spirit to teach us better ways to live.
1: 또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0: Thank you for the many blessings that a Spirit-filled life can bring.
1: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과연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런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0: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1: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5절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우리말 이름은 발락, 그리고 십볼입니다. 발락과 십볼은 부자지간이에요. 발락이 아들이고 십볼은 발락의 아버지입니다. 자, 먼저 발락을 영어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Balak. Balak. B-A-L-A-K. Balak.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십볼은 Z로 시작합니다. Zippor. Zippor. 십볼을 Zippor.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다음 주에도 역시 우리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입니다.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오하이오주의 한 농장에서 일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의 주인은 테일러 씨였는데요. 소년은 그 농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집의 딸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일꾼인 소년과 자신의 딸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테일러 씨는

그 소년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당장 나가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소년은 조용히 농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어느 날 테일러 씨는 자신의 낡은 건초 창고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소년이 잠을 자던 곳이기도 했는데요. 기둥 한 구석에 그 소년이 새겨놓은 듯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제임스 A. 가필드. 그 이름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던 테일러 씨는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년 전 그 소년의 이름이자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사람을 외모만을 보고 경솔한 판단을 내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요. 모든 이들을 성실과 공의,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서찬양으로 들려드린 곡은 다윗과 요나단이 불러준 우리 서로 사랑해요 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연평안의 사랑은 들으시고요. 이어서 CTS의 주께로 한 걸음씩 나눌게요.

향기 나는 이야기. 향기 나는 이야기. 오늘은 장일성 목사님의 편안한 말씀 식당 중에서 기도의 호흡법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기도 제목을 주르륵 읽고 유창하게 말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기도가 술술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인데요. 내 마음과 감정을 드리고 나서 기도의 내용, 즉 기도할 것을 알고 그것에 관해 잘 생각한 후 그 생각한 내용에 서술어를 붙여 말하면 기도가 됩니다. 실제로 기도 안에는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생각하고 생각한 내용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서술어를 붙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하는 거라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본다고 할 때 눈 뜨고 하면 어렵지 않은데 눈 감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는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수영할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발차기가 아니라 음파음파하는 호흡법인데요. 이것만 익히면 곧 수영이 됩니다. 이같이 기도에도 기도의 호흡법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하고 생각이 안 나면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말하세요. 기도의 호흡법입니다. 함께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장일성 목사님의 편안한 말씀 식당 중에서 기도의 호흡법 나누었습니다.

크룩스가 불러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였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클래식 커요가 불러줍니다. 그의 생각.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고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토요일에 함께한 박용나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지기 박용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아름다운 고백. 사람 한 조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이 이기영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은 이 행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논의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는 캐션 먹고 있고요. 또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돈이 많으면 진짜 행복해질까? 라는 또 캐션 먹고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건강해야 된다. 그래, 건강하지 않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돈이 많다고 또 건강하다고 행복할까요? 아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이 캐시언 마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하,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을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해서 건강을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하지 않구나. 또한 하는 일에 소득이 없으면 불행하거나 라는 생각을 했다 합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많고 환경이 풍요로워지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불행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진짜 축복과 저주는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복과 불행 또한 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입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을 줄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찬이 부릅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곧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율법의 1.1에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1.1에 또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대로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보혈 은혜 속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게 감사하며 죄를 인정하며 주야 말씀이 하라만 하고 주야 말씀이 하지 말라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사하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목마른 자라 다 내게 와라, 갑옷이 와라, 마음껏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도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그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고 복과 저주가 모든 입술에 경고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식고 내뱉은 가시돋친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기고 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평생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복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친구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지혜롭고 톡스럽고 은혜롭고 배려하고 사랑이 넘치는 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희가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그러는데 주가 주신 능력이 뭡니까? 바로 믿음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과 화는 그의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건전한 언어 사용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함부로 내뱉은 거친 말이나 근거 없는 부정적인 말, 심지어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열하는 저열한 말은 우리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 건강한 회사,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이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답은 영적인 리더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의 내용이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새 참 가슴 아프게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폭언이 많고요, 거친 말이 많고요, 수군수군 내는 말이 많고 비방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리더자들, 교회의 리더자들, 회사의 CEO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불행은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끌기 위해서, 아니 이 사회를 따뜻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듣기에도 거북한 욕설이 습관처럼 배어나오고 있는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끊어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끊어버리고 배려 없이 막 쏟아내는 말은 끊어내버리고 모두가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넘치고 다른 사람 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없는 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에게 놀라운 에너지를 줍니다. 화이팅 하면서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허물이 보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한 번씩 쓰는 병까지 상사를 했으니

아씨 그거 겨울로 삼아서 일어나면 됩니다.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용기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힘이 있다고 어떤 권력이 있다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복을 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한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등에 부릅니다. 강물 같은 주의 은혜.

그리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넘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포용하는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인 나의 좁은 생각이란 낡은 가치관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배도하는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먼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 또한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며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의견 또한 존중하고 경청할 줄 아는 성숙한 자세를 갖춘 사람이 진정한 리더자라고 봅니다. 그런 리더자가 이끄는 가족, 교회, 사회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리더자의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고 메마른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 한마디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놀란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할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임하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임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상처입은 영혼들이 많습니까?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가만히 뒷조사해 보면 믿는 자들의 거친 말 한마디, 생각 없이 내뱉은 무심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안줄 수가 없어. 그러나 실족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회복이 돼. 사람 살리는 말, 행복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덕담을 하는 말. 무엇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내뱉은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인말로에 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 보시지만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준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듣는 자들의 영혼을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생명을 주는 말을 듣게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선이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신앙 토크쇼 It's New Wave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It's New Wave DJ 뉴웨이브 처치의 박근주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전도 축제에서 나누었던 간증들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은혜로운 간증들이 너무 많아서 미처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뉴웨이브 처치 전도 축제에서 나누었던 간증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임신과 출산의 과정 가운데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 가운데 암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간증들을

통해 기도의 능력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와서 It's New Wave 만남의 날 특집 2탄 시작합니다. 아가파오 길을 만드시는 분.

0: 자, 오늘은 특별하게 뉴웨이브 교회에서 이 세 가족분들을 초청해서 뉴웨이브 성도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야기들을 나눠볼 간증 토크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자, 첫 번째 주제는요.
0: 저희 교회는 3040 부부들이 많잖아요.
2: 네, 그렇죠.
0: 이제 결혼을 하고는 결혼이랑 큰 산을 넘으면 또 임신과 출산

0: 출산이 문제가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또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임신도 출산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계시는 우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 공미영 집사님 또 조선영 집사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임신 20주 아이를 품고 있는 뉴웨이브 처치의 조선영 집사라고 합니다.
2: 안녕하세요. 29주 아이를 품고 있는 뉴웨이브 처치의 공미영 집사입니다.
0: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두 분이 네, 임신 중이신 거 맞죠?
2: 네.
0: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실은 지금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함께 인사하고 웃고 계시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정말 순탄하지 않았다. 예,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조선영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집사님은 지금 임신하기까지 이전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1: 네, 제가 2023년도에 첫 아이를 가졌었는데요. 이제 기쁨도 잠시 한 18주쯤에 이제 자궁경부가 일찍 열리는 바람에 이제 급히 수술하고 입원하게 되었고 결국 24주에 아이를 조산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가 한 2주 정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받다가 결국에는 먼저 천국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0: 예, 사실 뭐 저도 그때를 기억하지만 참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슴 아파하고 저도 많이 너무 눈물이 많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를 생각하면 그죠? 참 마음이 아픈데.
1: 맞습니다.
0: 또 그 이후에도 임신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들었어요.
1: 네, 이제 3년 동안 이제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처음에 아이를 보내고 난 후에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가려 먹으면서 이제 몸을 막 만들었어요.
0: 네.
1: 이제 난임병원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 이번에는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겠다. 자연임신을 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게 되어서 이제 인공수정으로 그러면 방향을 틀었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도 이제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잘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는 이제 시술에 사용하는 약에 내성이 생겼다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약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0: 정말 그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임신이 좀 쉽게 되지 않고.
1: 네.
0: 인공수정. 네. 했는데 그것도 약에 내성이 생겨서 네. 어렵다라는 판정을 받으셨다고
1: 맞습니다.
0: 들었어요.
1: 네.
0: 그 뒤에 어떻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1: 이제 제 힘으로 운동도 해보고 음식도 가려먹고 시술도 받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임신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 엄청 마음이 너무 낙심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또 제가 임신을 준비하려고 직장도 그만두고 또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없어져가고 이제 집에는 저 혼자 있고
0: 네.
1: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 쉽게 임신하고 아기 낳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잘 풀리는 게 없지 너무 네, 그때는 조급하고 낙심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0: 네. 우리 사실 그 우리 DJ 현 형제의 아내 예예십니다. 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3: 아 진짜 그 저는 이제 결혼하면 사실 임신이 그냥 당연하게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또 첫째도 그렇게 보내고 하니까 아 이게 생명이라는 게 아 진짜 이게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
0: 예.
3: 그냥 진짜 뭐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구나 이걸 좀 많이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예.
3: 그래서 이제 성년 집사님이랑 저랑 이제 기도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예.
3: 그때
0: 예. 사실 그죠 이게 좀 자칫하면 시험에 들 수 있는 정말 안 좋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함께 기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1: 네 이제 아 이게 이 문제는 이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마침에 이제 교회에서 40일 작정 기도

0: 내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겠다. 제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제발 해결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과 함께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도 제목이 온통 이제 임신에 관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임신이 돼야 뭔가 내가 직장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임신을 해야 뭔가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길이 정해질 것 같고, 그래서 임신에 대한 게 이제 목표로 두고 막 기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의 이 조급했던 마음이 내려놔지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는 제 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내가 남들보다는 뭔가 더디게 가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내가 부모로서 더 성숙해져가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해 가시는 시간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엄청 평안이 오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임신의 어떤 결과에 이제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결과이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40일간 작정 기도를 했었어요. 그죠? 예, 어떻게 되셨나요?
0: 네, 진짜 너무 신기하게도 그 40일 작정 기도회가 1월에 이제 있었는데요. 너무 신기하게 다음 달에 바로 임신이 되게 되어서 올해 10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 이참 놀라운 것이 그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죠 40일 작정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한 계기가 뭐냐면 결혼해서 이제 호주에 주재원으로 간 우리 조아라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전화 심방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 조아라 자매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무게가 30kg, 40kg 이런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 왜소한 체격인데 임신을 했다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호주에서 다니는 교회에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 작정 기도의 후에 마지막 날에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신이 힘든 부부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 해서 저희도 따라서 40일 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달에 임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2: 네.
1: 예. 야. 혹시 이 기간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0: 네. 이제 돌이켜보면요. 이제 하나님은 단지 이제 아이를 주시는 것만으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먼저는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응답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더 먼저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후에 이제 저희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었고, 저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저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멘, 아멘. 우리 뭐 지금 현장에 계시는 성도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임신에 또 어려움을 겪으셨던 공미연 집사님, 공미영 집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아픔을 많이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3: 네.
1: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3: 저는 이제 첫째 아이를 놓고 사실 임신하면 당연히 이제 출산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세번 유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12주가 되던 중에 그한 번도 심장이 뛰는 걸못본 적이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이게 이세번 유산을 하는 게 확률이 0.1%라고 얘기하시면서,
1: 0.1%,
3: 네, 미만이라고 얘기하시면서,
1: 습관성 유산인 거죠.
3: 네, 습관성 유산으로 좀 이제 자연 임신이든 어쨌든 임신을 하면 출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게 기억이 나고, 왜

0: 남들은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출산과 출산 이후에 나한테 너무 왜 이렇게 힘들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걸어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고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좀 제가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걸다 해봤거든요. 뭐 이제 유전자 검사도 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고 할수 있는 건 제가 다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유산이니까 저는 좀 많이 좀 좌절되고 낙심을 했는데 아,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기도를 좀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1: 예, 저도 그 당시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첫째 아이 희찬이가 있는데 희찬이 너무 귀엽거든요.
2: 네.
1: 너무 귀여워서 당연히 이제 둘째를 주시겠지 하고 이제 임신했는데 계속 12주 차에 그죠? 이제 유산을 반복적으로 3번 연달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병원에서는 사실 좀 굉장히 안 좋게 임신을 해도 출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는데 너무 이 힘든 상황에 함부로 쉽게 위로조차 할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또 기도를 결심하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그때 또 이제 선영 집사님처럼 저희도 이제 저도 이제 그때 40일 작정 기도를 앞두고 있어서 아, 이제 이번에는 진짜 내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좀 기도를 했어요. 그냥 진짜 단순하게 임신하고 출산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 또그 기간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임신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임신이 출발이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의
1: 그러니까.
0: 출발이기 때문에 그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하혈이 계속 12주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이제 유산에 이제 기미가 보인다. 그래서 조심해라라는 이제 그런 말들도 들어서 계속 두렵고 계속 이게 안될것 같고 계속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계시고 저의 아기를 지키시고 계시고 저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많이 그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12주는 이제 정밀 초음파 시기라서 이제 특별하게 또 올라가서 보거든요. 근데 정밀 초음파를 보게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심장 뛰는 아이를 이제 제가 만나게
1: 할렐루야. 출산 예정일이 언제세요?
0: 지금 이제 8월 초에 아마 예정, 네, 8월 초에 지금 예정이 되어
1: 할렐루야.
0: 있습니다.
1: 이제 두달 뒤면 우리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조차도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또 항상 그 마의 12주, 그죠? 또 그때마다 또 하혈이 있었고 그런데도 이 그죠?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답례로 확증으로 아이의 심장 소리를 12주에 듣게 하셨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정말 마음졸이면서 고생 많이 하셨을 두 분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자, 우리 또 방송을 들으시는 또 현장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청취자 분들 중에서도 요즘 정말 많으시더라고. 이 난임과 불임 부부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임신과 출산을 준비 중인 가정들을 위해서 믿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영 집사님 먼저.
3: 제가 만난 하나님은 진짜 정말 살아계시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또 이제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처럼 이제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이 시간이 더 성숙한 부모로 좋은 부모로 준비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0: 꼭 기도하셔서 좋은 소식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미영 집사님도요.
2: 제가 이제 이 기간을 한 3년간 겪게 되었는데 이 3년 동안 진짜 이제 제가 얼마나 이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조차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고 선하시게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셨는지를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 주시면 꼭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아멘.
3: 네.
1: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기적처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이 이제 8월, 10월에 만날 이 아이들은 그냥 누구나 다 하듯이 이렇게 결혼해서 임신해서 출산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자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임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임신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저희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반드시 하나님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인생의 구간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임신이 힘든 부부들이 있습니다. 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냥 낳는, 그냥 임신하고 출산하는 자녀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정에 주시는 선물로서의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닫혀진 태의 문은 활짝 열려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 아멘.
1: 자, 우리 두 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잠깐 찬양 한 곡 드리고 와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0: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뉴 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 한마디, 예상치 못했던 검사 결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오늘은 그런 시간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백지원 집사님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자, 집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에이블 처치를 다니고 있는 백지원입니다.
0: 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치유라는 주제로 간증을 나눠주실 텐데 어떤 상황이셨을까요?
1: 아, 제가 둘째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첫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네, 오른쪽 갑상선에 암이 의심되는 세포가 있으니 정밀 검사를 받아봐라, 이 결과를 받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러 갔는데 유전자 검사에서 갑상선 유두암이 98%로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건강에도 좀 자신 있었는데 막상 암이라고 하니까, 네, 아직 아기도 어린데 덜컥 아,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우리 아기들은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이렇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청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예, 암 선고를 거의 받으신 거나 네, 다름없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2: 너무 건강하시고. 네. 예,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예.
0: 그 저희 예, 이제 풋살 모임이 있잖아요. 네네. 꼭 오셔가지고 아, 형제들과 같이 풋살을 예, 하시고.
2: 야.
0: 예. 예. 또 개인 PT도 받으시고 그죠?
1: 네, 저 나름 운동도 하고 식단도 나름 이렇게 잘 챙겨 먹는데, 아 근데 아 내가 왜 암에 걸렸지?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0: 네. 그 저희도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건강하신데 갑상선 유두암 확률 98%, 네, 거의 뭐 암 선고에 가까운 네,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때 심정과 그 뒤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1: 그래서 당연히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으니까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나이도 젊고 하니까 뭐 당연히 수술을 하자, 변이도 전이도 빠를 거니까 굳이 이렇게 찝찝한 거를 몸속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냐, 수술을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갑상선 그 수술을 하면 목에 딱 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덜컥 말 그대로 이게 살 날이 너무 많은데 목에 딱 이 자국이 남는 게 너무 싫었고, 네, 그리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너무 저한테는 부담으로 좀 다가온 거예요. 네. 그래서 수술은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근데 막상 또 얘기를 하고 나니까 수술 말고는 이 암을 없앨 방법이 없는데 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는 수술 말고는 암을 없앨 방법이 지금 당장 없는데 해야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한테 매달려 보자, 기도밖에 없겠다, 이 답밖에 없었습니다.
0: 야, 사실 제 주변에 갑상선에 문제 생긴 분들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제거 수술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저 암 진단을 받으면 바로 수술을 할 법도 한데,
2: 그러니까요,
0: 오히려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기도로 한번 나보자. 예.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실

0: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이 되게 갑상선암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사실 수술을 되게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아,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럴 때도 있었는데, 뭔가 저는 또 교회를 다니다
1: 네.
0: 보니까 아,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제가 또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암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이걸 좀 약간 사랑의 목줄, 그냥 목줄처럼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목줄을 풀어주실 것 같다, 매달려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나아가보자, 마침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교회에 40일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를 위한 기도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때 40일 작정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딱 하는데, 제가 그때 교회에 이제 혼자 딱 나오는데, 제가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딱 40일 딱 시작하는 전날에 교회에 이렇게 오면, 딱 새벽에 앉으면 앉았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한테 기다리고 있었다, 딱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 말이 그냥 딱 기다리고 있었다 이랬는데, 제가 그래도 한 30년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냥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 좀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암을 통해서 저를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한 3일 내내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울림을 주셨던 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너무 강하게 확증으로 주셨어요.
1: 그게 이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네요.
0: 네, 이거를 너무 3일 내내, 신기하게 333인데 진짜 3일 내내 저렇게 정말 확증적으로 주셨고, 이거를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40일 마지막 날, 저 얘기를 딱 하셨거든요. 저 말씀 구절을 하셔서 확증을 받았고,
1: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0: 네. 저는 이게 더 확증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아, 이게, 아, 하나님이 이 작은 암세포 때문에 나를 죽이진 않겠다, 이 확증이 사실 첫날에 바로 들었고, 내가 이걸로는 죽지 않겠다, 수술을 안 하겠다, 이때 확신을 받았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나한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오히려 이런 확증까지도 받았었습니다.
1: 아멘입니다.
2: 아멘.
1: 그러다가 최근에 병원에 가서 검진 결과를 들으셨다고
0: 네,
1: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저는 이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1년 전에 예약을 꼭 해야 되거든요. 바꿀 수도 없고. 근데 1년 전에 이번 5월 11일 날 이렇게 예약을 하고 왔었는데, 1년 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기도회가 열릴 줄도 몰랐고 그랬는데, 딱이 기도회 시즌에 이 얘기를 딱 해주신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1년에 가서 이제 정밀검사를 쫙 봤는데,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딱 들어갔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너무 담담하게 제 결과지를 보면서, 암세포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엄청 놀라야 되잖아요.
1: 네네네.
0: 엄청 놀라야 되는데, 너무 기뻤어요. 기뻤는데, 그게 뭔가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그냥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 그래서 지금은 불과 작년까지는 2년 동안 그죠? 암 환자로 사셨지만 지금은 암이 없는, 그리고 모든 갑상선에 문제 생긴 분들은 목에 흉터가 있거든요. 수술 자국이. 근데 우리 백지원 집사님 지금 목이

0: 그죠? 깨끗하신데
1: 목이 너무 아름다우신데. 예.
0: 그 이분한테 그래 목이 아름답고. 아,
1: 미안합니다. 예. 보게 되네요. 근데 계속. 예.
0: 수술은 적이 없으시죠?
1: 그러니까요. 예.
0: 하나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1: 아, 네. 야.
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암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사실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올 초에 40일 작정 기도를 했었고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5월 한 달간 30일간 기도회를 했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새벽과 저녁마다 하루 2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참 시기가 오묘합니다. 그죠? 네. 요 시기에 이 5월 11일에 네. 완치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기도하는 딱 중간에. 저 그것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2: 저도 진짜 5월 그러니까 40일 제가 딱 작정 기도하고 원래는 검사를 사실 바로 하러 가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냥 조금 더 원래 예정된 대로 잡기도 힘들고 원래 예정된 대로 이제 가보자. 좀 더 그리고 기도를 쌓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직 좀 기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사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갔는데 사실 저는 그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게 이건 그냥 내 상태랑 상관없이 내가 뭘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때 나의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냥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도와줄 수 없고 이랬을 때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딱 일을 하신 것 같은 거예요. 네. 이 30일 기도의 기간에 이걸 응답하신 게. 네.
0: 야, 정말 기도 잘하셨다 그죠?
2: 네.
0: 기도 잘하셨고 믿음으로 너무 잘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방송으로 이 간증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 꽤 많은 분들이 암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2: 이게 어떤 질병이든 사실 본인이 이렇게 걸리면 그게 제일 커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아니면 젊어도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사실 어떤 가까운 가족도 도와줄 수가 없더라요. 어떤 인간이 그때 의지할 수 있는 건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전 너무 크게 깨달았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난 젊은데 왜 이렇게 큰 병을 주신 거지? 이렇게 원망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 앞에 간증자분들도 다 얘기를 했었지만 그냥 당시에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도 간절하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젊은 날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진짜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0: 할렐루야. 대본에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김영미 집사님 자리 한번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최근에 예, 이거 진짜 시나리오 없습니다. 여러분 대본에 없는데 예, 갑자기 자리 앉아주시고 그 우리 김영미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얼굴에 항상 티가 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시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환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정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죠? 사실 그 당뇨를 오래 앓고 계시고 최근에 이 혈액의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병원에서 그 신장 투석 권유를 받는 상태에서 요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3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었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영희 집사님의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사전 연습된 것도 아니고 상의된 것도 아니고 예 얘기해 주시죠 집사님.
3: 네, 5월 26일 날 병원에 오락에서 갔는 네. 이제 검사 결 하러 오락에서 갔는데 네.

0: 교수님이 아, 이 상태로 있으면 심장 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 가족분들하고 의논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5월 30일 날 검사를 해놓고 와갖고 5월 30일 날 또 한 번 도락에서 갔는데 가서 검사를 해놨는데 검사 해놓고 5월, 6월 2일 날 오락에서 갔거든요. 네네. 갔는데 교수님이 차트가 바뀌는가 자꾸 앞 사람 찾다고 제 거하고 자꾸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 제가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러니까 교수님이 아니 차트가 바뀐 줄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수치가 거의 정상 수치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오. 그래서 교수님도 차트가 바뀐 줄 알고 자꾸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음식을 어떻게 뭘로 먹었냐고 하더니 평상시 먹은 대로 먹고 그냥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고 먹는 거 조금 조심하고 그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이렇게 저한테 좀
1: 알려달라
0: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 아 제가 먹는 거를 교수님한테 어떻게 알려줍니까? 네. 네. 제가 그러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2: 그러니까. 아멘 아멘.
3: 이야 멋있다.
2: 이게 방법이죠.
3: 이야 네, 방금 너무 멋있었어요 방금.
2: 그러니까
3: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0: 그냥 하나님 믿으시면 해결됩니다. 그러고 제가 그래 이제 인사하고 나왔거든요. 예. 그랬더만은 교수님이 다시 10분 정도 이제 그거 다음 애아기를 잡으려고 10분 정도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하고 있는데 다시 부르더라고요. 네네. 또 순간 절렁해갖고
2: 뭐 잘못됐나?
0: 예, 또 뭐 잘못됐나 이러고 들어갔더니만 교수님이 다음에 6월 그거 28일 날 오실 때 이 수치를 유지하고 오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2: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주님께. 와우. 와. 예. 그 뭐 따로 운동하신 것도 아니고.
0: 예.
2: 뭐 식이 조절, 뭐 식단 조절 하신 거 없으시고.
0: 예.
2: 예. 바뀐 게 있다면 매일 기도한 거밖에 없다니. 한 달간. 그러면 6월 28일 이 수치를 유지하면 하나님 믿겠다.
0: 예. 난 저는 제가 잘못돼서 부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2: 네.
0: 이런 결과를 갖고 오셔 가지고 처음이라요. 제가 이런 결과를 갖고 오셔가지고 투석해야 될 사람이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온 사람이라면서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이게 수치가 조절이 되는지 저도 다음 26일까지 믿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2: 와, 와. 한 달 동안 더 기도하셔야 되겠다. 어떠세요? 어떤 이 기간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0: 너무 기도할 때마다 제가 바빠서 제가 식당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고 참석을 못 나오고 이게 가정에서만 식당에서 일하다가 이게 음성으로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조금 간절했습니다. 간절했는데 그래도 칼자루 들고라도 서서 예배 기도 시간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2: 네.
0: 일찍 얼른 마치고 집에 가서 영상 예배라도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은 굳건하게 먹고 있었거든요.
2: 네.
0: 그거를 알아주시는지 하나님이 그 시간만 되면 일을 마치게 하시더라고요.
2: 아멘.
0: 그래서 열심히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 같아서 열심히 좀 해보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2: 아멘, 아멘.
3: 네. 네. 와.
2: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야, 의사 안 믿는 의사가 인정할 만큼 그죠? 놀라운 일이 지금 두 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저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2: 네. 아, 우리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저도 건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도 이 치유의 하나님 나도 만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위해서 지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0: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네. 지금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몸의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도 아픈 부모와 형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의 건강, 모든 육체의 질병 지금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1: 아멘.
0: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의 시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백지원 집사님과 김영희 집사님에게 박수. 감사합니다. 예, 어떠셨어요 오늘 간증 들으시면서?
2: 아, 진짜 저는 아까 마지막에 김영민 집사님 간증 네. 들으면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영상 예배 관리자를 항상 하다 보니까 알거든요. 그렇죠. 항상
0: 늘 퇴근하시고,
2: 예, 항상 그 일찍 들어오시고 이제 카메라 켜시고 딱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와, 이게 더 감동으로 다가오고 아 진짜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구나 이거를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0: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자, 좋습니다. 이제 저희 마무리할 시간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보통 이렇게 예배를 마칠 때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 그런데 저희가 어제 이제 토요일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리허설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찬송가가 찬송가? 예,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여러분과 같이 좀 부르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준비한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실 텐데 준비되셨나요? 예, 가사 보시면 우리 같이 이제 부를 텐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축복송 들어보셨어요? 축복. 교회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줍니다. 예, 여러분께 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생각,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예, 그의 생각이란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진 유에이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 교수님이 강단에서 커다란 유리 항아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먹만한 큰 돌 몇 개를 항아리에 가득 채운 뒤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네! 라고 대답하자 교수는 이번에는 자갈 한 움큼을 꺼내서 항아리에 놓고 흔들었습니다. 자갈들은 큰 돌 사이에 틈새로 쏙쏙 들어갔는데요. 교수님이 다시 항아리가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학생들은 눈치를 채고 나서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모래를 부어서 틈새를 또 착 채웠고요. 마지막에는 물 한 컵을 부어서 항아리를 완전히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더 끼워 넣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래와 자갈을 항아리에 먼저 넣었다면 큰 돌은 단 하나도 넣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삶의 항아리에 세상 염려, 인간적인 도리, 자신의 계획 이런 모래들을 먼저 채우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는 큰 돌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먼저 넣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함께 찬양 나누고 오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나무의 음성을 들었고요. 오벳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사람은 먼저 가족과 작별한 뒤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래, 가족과의 작별, 뭐 무엇이 우선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챙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앞에서 그것을 할지 말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눈치를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가 한창 부흥 강사로 쓰임받기 시작할 때 이 무디의 사업적 수완을 눈여겨본 미국의 한 거부가 찾아와서 아주 파격적인 그런 제안을 합니다. 무디 씨, 당신의 재능을 나와 함께 사업하는 데 쓰신다면 떵떵거릴 만한 막대한 부와 명예를 보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주말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선생님, 제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바쁘고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총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큰 유산이나 사업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청년의 이면에는 사실

재산 상속이나 세상적 안정을 다 확보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무디처럼 세상에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을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유스미션의 너희는 먼저, 슈아그림의 선교사의 노래.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유스미션의 너희는 먼저, 슈아그림의 선교사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11년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탐험가 아문센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우선순위와 집중이었다고 합니다. 탐험을 준비

준비할 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때 대원들에게 혹독한 에스키모식 생존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훈련 중에 대원들이 추위와 배고픔 여기에 지쳐가지고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싶습니다. 잠시 돌아가서 깨끗한 밥한 끼만 먹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문센은 단호하게 목적지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동시대에 남극 탐험 경쟁을 벌였던 영국의 스콧 선장은 고향에 대한 그런 대원들의 미련, 대원들의 사정, 뭐 이것저것 챙기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렸고 결국 남극점 도달에도 뒤처졌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대원 전원이 동사하는 비극을 맞이했다고 하죠. 아문센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탐험가는 이미 실패한 탐험가입니다. 한 걸음을 딛더라도 오직 목표인 남극점만 바라봐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과 단호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극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영적 쟁기를 잡은 사람은 과거의 미련이나 뭐 세상의 안락함 이런 것 때문에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표대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직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예배자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표대를 향하여, 캠프 코리아의 표대를 향하여.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표대를 향하여, 캠프 코리아의 표대를 향하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사도 외에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둘씩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미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또 추수할 것들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믿는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한 마을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은 며칠 만에 고통스럽게 죽어갔고 온 마을은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다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이미 그 전염병의 완벽한 치료제를 개발해낸 정말 뛰어난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 약의 효능을 직접 목격했고 자신 역시 그 약으로 살아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의사는 치료제를 방에 가만히 모셔두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자 방 안에서 와, 이 약은 정말 대단해, 이 약이 날 살렸잖아, 와 하면서 감탄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감탄만 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는 수많은 이웃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상력으로 발휘해본 그런 의사의 모습이긴 하지만 만약 이런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의사를 향해 뭐라고 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의사가 치료제를 가지고 방 밖으로, 환자들이 있는 세상으로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나가지 않는다면 그 치료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좋아요 라고 만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치료제를 방에 숨겨둔 의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그 의사에 대해서 말했던 그 말들, 우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복음은 이 세상의 아픈 곳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능력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컨티넨탈 싱어즈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솔라이트의 하나님이 세상을.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컨티넨탈 싱어즈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솔라이티의 하나님의 세상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거친 해안가에 자주 조난사고가 일어나는 위험한 절벽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곳에 작은 등대와 구조선을 마련해줬고요.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밤낮으로 바다를 감시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에 감동을 해서 그 등대를 위해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돈이 모이니까 봉사자들은 구조 기지를 좀 더 크고 멋진 건물로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는데요. 가구도 좋은 곳으로 바꾸고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고급 카페트와 또 휴게실도 만들고 막 리모델링을 합니다. 만들고 나서 건물이 너무 안락해지니까 이제 봉사자들이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로 나가서 구조활동하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옷에 흙탕물이 붙고 위험에 처하는 거 이게 싫어진 겁니다. 결국 봉사자들은 우리 그냥 여기서 고상하게 해양 안전을 연구하고 친목을 다지고 그렇게 합시다. 이거 장소도 좋은데 라면서 본래의 목적인 구조활동을 중단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등대는 화려해졌지만 그 앞바다에서는 수많은 배가 난파를 당해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안락한 건물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하는 영적 구조대원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교회는 영적 사명을 잃어버린 등대와 같다. 우리 그냥 여기서 뭐 가르치는 거, 연구하는 거 뭐 그 정도만 합시다.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 들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손경민의 복음 위에 살리라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성경민의 복음 위에 살리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 선교의 개척자였던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오지의 한 부족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눈물로 확 전했는데요. 부족민들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온 마을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난 후에 그 부족의 추장이 선교사님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선교사님, 이 기쁜 소식, 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입니까? 선교사님은 그럼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라고 답했고 추장은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제 아버지도 제 할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일찍 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은 그 질문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영혼들이 왜 더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발걸음을 떼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마른 뼈들의 생기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상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하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더웠지만 하지 이후에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지요. 또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장마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보다 해가 더 긴 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태양은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됐지요. 치열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물질도 조금만 더 있으면 승리할 수 있겠고 사람도 더 얻으면 말할 것도 없지요. 건강해야 또 이길 기회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구하고 바랄 때 태양보다 밝은 빛 되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쉼 없이 또 그림자도 없이 비추고 또 비춰주십니다.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주님으로 오늘도 환하게 채워져가는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강찬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리고 김단비의 음성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하셨어요.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즐겁습니다. 따라가는 것도 좋고요, 앞서가는 것도 좋을 듯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이 가는 거겠죠. 동행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걸어가고 또 주님의 이끄심으로 같이 걸어갑니다. 오늘도 그런 동행의 기쁨을 또 감사를 맛보시는 하루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선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이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CL 여성 중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3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옹기장이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찬양은 크룩스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그레이스 큐티 할머니의 이슬.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과 5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셔서 마른 목을 축이신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까지 들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실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몰아붙여 이스라엘 사회에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느냐라고 탄식도 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정죄라는 무서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이미 진리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땅에 속한 자들로서 거짓의 아비에게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는 자기를 밀어내는 땅에서 끝까지 빛으로 사셨습니다. 그에게는 권위적이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정죄와 저주, 선민의식과 권위의식은 복음에서 멀어진 까닭입니다. 아멘.

심형진의 찬양으로 우리 나온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은혜 아니면, 그리고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9회 대상과 작곡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이니시알라 중창단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이니셜라 중창단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두 곡의 찬양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켈리 윌라드의 영어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세린의 바이올린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두 곡 들으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

맞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H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마커스 워십의 주 말씀대로 날 붙드소서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첫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잘 계셨죠? 뭐 어제 뵌 분도 계시지만 함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처음 오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일 날은 국내에 있는 예배팀들의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찬양들로, 또 주님 앞에 간절함의 기도의 노래들로, 또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에 감사의 찬양들로 오늘 한 시간 꾸며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계신 그 자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예라모십의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부제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였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며 고백할 때마다 참 기쁨과 그 감사함의 그 충만함이 넘치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시선은 나를 향해 고정되어 있으시다라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한데 그런데 어느 한켠으로는 근데 왜 날 좀 더 빨리 안 도와주시지? 근데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지?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있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더 많죠.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약속하셨는데 꿈도 보여주셨고 약속도 보여주셨고 응답도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이루어주시는 게 좋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뭔가 기적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게 우린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그 현실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붙들고 갈대우르를 떠나고 가족들을 데리고 살아갔지만 살아가는 중간에는 삶을 살았죠. 뭔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이 될지라 너는 모든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스스로는 복의 근원이 되는지 내가 복인지 어쩐지 모르게 살았고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기적도 경험했고 진짜 기적을 경험했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아시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 때때 알아서 주님이 허락하셔서 응답하신 것일 뿐이지 빨리 가나안에 가겠다라는 우리의 보편

기본적인 어떤 그 목적에는 그 기간 안에는 응답이 없으셨던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가난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 기간과 시간과 언제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셨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뒤에 내일 당장 뭔가가 바뀌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고 그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크게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할 때도 있죠.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생각까지도 주님 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확인해 주실 겁니다. 아니다, 얘야.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다. 걱정 마지 마, 하지 마라. 너의 때가, 너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너를 향한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도 금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무슨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일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을 믿고 헌신했을 때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나는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는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문이 닫혔다는 것은 다른 쪽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한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닫힌 문은 우연의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필연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위럽의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우리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닫아놓으실 때가 있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진짜로 막막하고. 그런데 또 다른 문이 열려있음을 우린 또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찾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또 자라나길 원하시고 기뻐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찬미워십의 성전 문전에서 가우치워십의 회중 찬양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그리고 특히나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 설교 중심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죠. 또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린 또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내용에 뭔가 우리가 깨닫고 느꼈으면 그 예배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은 어떤 때한 번은 이게 뭔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교훈을 듣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지를 한번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얘기구나,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뭔가 나한테 찔림이 되는 얘기구나, 아, 그래,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어. 그 정도에서 끝난다면, 요새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경의 말씀, 그 다음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주여 이 말씀에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서 내 마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건 것 같아요. 내 마음의 결단.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언어적인 선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깨달음을 얻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예배 시간에 보죠. 장난친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아니, 안 돼요. 뭐이 찬양 있죠. 전 찬양사역자인데 노래를 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약간. 근데요. 떠들고 졸고 장난치고 이게 어린아이들한테는 눈으로 보이는 행동이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예배는,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예배 어떠세요? 성령을 향해서 집중하는 예배. 어떤 내 감정과 내 감각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헤세드 워십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오늘 계셨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가 되셨나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또 올라가셔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들어가시고 처음에 탁 앉아서 첫 기도를 드리시면서 주님 좋았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예배가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주일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또 한 주의 삶이 또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열심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또 바라고요. 저는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지금 아가파오 워십의 찬양을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제입니다. 1년 중에 햇살을 가장 오래 머금는 날인 만큼 오늘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따스한 빛을 가장 가득하게 머금는 그런 복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생명의 빛이 찾아와서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삶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주일 또 되시기 바라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들과 함께 또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해가 길어지는 6월엔 우리의 마음도 더 오래 빛을 보게 하소서. 내 안에 숨은 어둠의 찌꺼기들은 다 녹아내리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빛, 사랑의 빛만 가득 채워 만나는 이웃마다 환한 미소로 비추게 하소서. 이혜인님의 빛을 향하였습니다. 네, 이 6월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소 있었는데 모양이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대 숲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그 다음에 모양이 사납고 깡마른 암소 7마리가 뒤쫓아 올라와 나일강 오구에서 그 암소들 곁에 나란히 서더니 모양이 사납고 깡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진 암소들을 모두 먹어치웠다. 이때 바로가 꿈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두텁고 알찬 일곱 이삭이 한 곡씩 줄기에서 자라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일곱 머리 나달 이삭이 올라왔는데 그 이삭들은 가날팠고 동풍에 말라붙어 있었다. 이에 그 가날픈 일곱 이삭들이 두텁고 알찬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다. 이때 바로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니 꿈이었다. 아침에 그가 마음이 어수선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불러오게 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였으나 바로에게 이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그들 중에 하나도 없었다. 이때 그 술 관원장이 바로의 앞에서 아뢰었다. 오늘 내가 나의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일찍이 그 종들에게 진노하시어 나와 똑관장을 친위대장 집에 있는 옥사에 가두어 두셨을 때 우리들 곧 그와 내가 한밤에 꿈을 꾸었고 각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친위대장에게 속한 너예였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가 우리의 꿈을 우리를 위해 해석해 주되 각자의 꿈 내용에 따라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우리에게 해석해 준 바대로 일이 이루어져 마침내 당신이 나를 나의 자리로 되돌려 주셨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예,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지하 감옥에서 이끌어내었고 그가 수염을 다듬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바로에게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도다. 내가 너희 소문을 들으니 네가 꿈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에 요셉이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안위에 관해 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꿈에 내가 나일강 오구의 소 있었는데 살찌고 모양이 아름다운 암소 일곱 마리가 나일강 오구에서 올라와 그들이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또 깡마르고 모양이 사납고 파리한 암소 일곱 마리가 그것들 뒤에서 올라왔는데 애굽 땅에서 그렇게 흉한 소들은 내가 이제껏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깡마르고 사나운 암소들이 먼저 나온 일곱 마리의 살찐 암소들을 먹어 치웠다. 마침내 저것들이 그것들이 뱃속에 들어갔으나 아무도 저것들이 그 뱃속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것들이 모양이 다시금 초음같이 흉하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깨었다. 또 내가 꿈에 보니 일곱 이삭이 한 줄기에서 돋아났는데 두텁고 알찼다. 그러나 깡마르고 가늘며 동풍에 말라 붙은 이삭 일곱이 그것들 뒤에 돋아났다. 그리고 그 깡마른 이삭들이 그 두터운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내게 그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이에 요셉이 바로에게 답하였다. 바로의 꿈들은 사실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곱 마리 아름다운 암소는 바로 일곱 해이며 알찬 일곱 이삭도 바로 일곱 해이니 사실 하나의 꿈입니다. 그 뒤에 올라온 일곱 마리 깡마르고 모양 사나운 암소들도 일곱 해이며 동풍에 말라붙은 일곱 이삭들도 앞으로 닥칠 일곱 해의 기근입니다. 내가 바로께 아뢸 말씀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일을 바로께 보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일곱 해 련이 온 큰 풍년이 애굽 온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해 련이 온 큰 흉년이 뒤따를 것이므로 애굽 온 땅의 풍년은 깡그리 잊혀지고 도리어 기근이 그 땅을 휩쓸 것입니다. 나중에 임하게 될 그 기근이 너무도 지독하므로 이전의 풍년은 이 땅에서 기억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꿈이 바로께 두 번 되풀이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정하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내시어 그에게 애굽 온 땅을 맡기십시오. 바로께서는 또 령을 내리사 그러하여금 그 땅을 다스릴 지방관들을 세우게 하시고 풍요의 일곱 해 동안에 그들로 애굽 온 땅에서 5분의 1을 거두게 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이 일곱 해의 풍년에 량곡을 모으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량곡을 바로의 통제 아래 각 성읍의 양식으로 쌓아두고 지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방마다 량곡 창고를 마련하여 애굽 온 땅에 닥칠 일곱 해의 기근에 대비하게 하시고 이로써 그 땅이 기근으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말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귀에 좋게 들리니 바로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령을 지닌 사람을 찾을 수 있겠소 하고 말하고는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없도다. 내가 그대를 나의 온 집에 세우노니 나의 온 백성은 그대의 말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니라.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보라, 내가 그대에게 애굽 온 땅을 맡긴다 라고 말하고는 바로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베옷으로 갖추어 입히고 그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었다. 그가 요셉으로 자기가 가진 수레에 타게 하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너는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그가 요셉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웠다. 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이다. 그러나 애굽 온 땅에서 너희 명령 없이는 아무도 자기의 손이나 자기의 발을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부르고 그에게 온누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 요셉이 나아가서 애굽 온 땅을 다스렸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 섰을 때 그의 나이 30살이었고 그때의 요셉이 바로의 면전서 물러나 밖으로 나아가 온 애굽 땅을 두루 다녔다. 이윽고 7회 연이은 풍년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내니 그가 7회 동안에 애굽 땅에서 난 량식을 모두 모으고 성읍 안에 양식을 쌓되 성읍 주변 둘이 양식을 각 성읍에 쌓았다. 그러므로 요셉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도 많은 곡물을 모았으나 그 량을 헤아릴 수 없어서 헤아리는 일을 아예 멈추었다. 흉년이 이르기 2회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온누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았다. 요셉이 맏아들이 이름을 므낫세라 부르고 이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모든 노역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잊게 하셨음이니다 라고 말하였다. 둘째 아들이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부르고 이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환난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셨음이니다 라고 말하였다. 애굽 땅에 임하였던 7회 련이운 풍년이 끝나니 요셉이 말한 바대로 7회 련이운 기근이 오기 시작하였고 그 기근이 모든 나라들에 이르렀으나 애굽 온 땅에는 량식이 있었다. 마침내 온 애굽 땅이 주려 죽을 지경이 되니 사람들이 바로에게 량식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이에 바로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행하라 하고 명하였다. 온 땅의 기근이 퍼져나가 요셉이 창고들을 열고 애굽 사람들에게 량식을 파니 애굽 온 땅에서 기근이 심하였다. 각국 백성들도 곡물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기근이 온 세상에 혹독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1장 5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도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북한에 남겨진 우리 언니와 조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우리 언니가 깼는데 도저히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보위부에서 들이닥쳐서 잡아갈 텐데 치조와 고문을 받을 거잖아요. 때리는 게 그냥 이렇게 딱이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의자 이렇게 묶어놓고 이 XX야 대라! 그리고 우리 언니가 네 모른다 이러니까 그냥 발로 팍 차니까 우리 언니가 묶여있으니까 뒤로 팔랑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 깨지고 피나고 이런데도 그냥 구두발로 막 차고 때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이게 상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쥐약을 앞에다 딱 놨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쌀로 쌀밥을 해서 우리 조카들한테 먹였죠. 그리고 지약을 풀어서 먹자고 지금 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홉 살 큰 조카는 엄마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린 듯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곱 살 그 조카는 어머니 죽기 싫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우리 언니가 아들을 보니까 살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산 사람이 입에 무슨 어떻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언니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을 버텼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았는데 증국당에 발을 딛고 보니까 안개가 얼마나 자극한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앞에 우리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온 가족이 빨리 민가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만강을 순회하는 중국 공안이 계속 다니거든요.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걸어 다니지만. 그러니 빨리 민가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만치 이렇게 막 방향도 모르지만 일단 일로 걸어보자고 막 걸었어요. 민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가로 앞을 딱 지나가는데 첫 집에서 대문이 쫙 열리면서 키도 엄청 크신 분이 쑥 나오는 겁니다. 나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살려주시오. 우리 조선에서 왔습니다. 살려주시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분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고 산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왜냐면 자기 와이프가 정신이 안 좋대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산에 들어가 있으래요. 그래서 산에 들어갔는데 그날부터 저희가 두만강 건너서 산에 탁 도착하자부터 장맛비가 확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디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 쫄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과자 갖다 주면 과자 먹고, 밥 갖다 주면 밥 먹고, 감자 갖다 주면 감자 먹고. 그런데도 너무나도 무섭기도 하지만 두만강을 건넜다는 게 너무 진짜 안도의 한숨이 나갔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가는 곳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데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동설 안에 길 가는 한 아주머니를 무작정 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여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으면 좀 나를 좀 데려가 줘.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 조선에서 왔는데 들어갈 곳이 없다. 이러니까 그분이 날 따라와라. 이래서 따라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교회였습니다. 중국에는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없어요.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조선족 교회였는데 조선족 교회는 대신에 책임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책임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서 생활하십시오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얼마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교회를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고 정말 새벽 기도부터 철야 매일 조선 교회는 또 매일 철야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진짜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형통하죠? 예, 잡혀왔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잡혀왔어요. 북송됐어요. 우리 부모님이 북한으로 북송되어 갔는데 사람이 습관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어머님은 어려울 때마다 주위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왔던 그거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북한에 나갔을 때 엄청 얻어맞고 숱한 고문을 당하고 저희 아버지가 내일 죽게 되니까 내놨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군대 가서 죽었잖아요. 전사자 가족이잖아요. 뭘 주는 건 없지만 전사자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맞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라를 배반하고 갔느냐? 먹을 게 없어서 갔지 않느냐? 이렇게 짐승 취급해도 되느냐? 막 이러면서 맞서 싸웠습니다. 왜냐면 우리 엄마 앞에서 우리 아빠가 얻어맞아서 막피 터지고 막 포렇게 되고 막 팅팅 부어 나오고 하니까 그냥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니까 전사자 가족 맞고 또 그때 김정일이 또 방침도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아무튼 나오게 됐어요. 우리 아빠가 내일 죽게 되니까 야, 이뭐 파종하기 전에 내보내자. 무덤을 팔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땅에다 이렇게 슬쩍 묻는 거 보고 파종한다고 해요. 아무튼 아빠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돈사에다 넣은 거예요. 돈사. 돈사면 돼지가 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이 없어요, 일단. 그러면 지풀 깔고 지풀 덮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입에서, 아버지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왔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기도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지만 맨날 감사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북송돼서 1년 만에 다시 재탈북을 성공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재탈북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중국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나, 안전하지 못하구나 싶어가지고 한국에 오는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고 한국에 무사히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묵상하게 하신 게 있어요.

분단되어 반세기 넘도록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단 한 번이라도 그 땅을 밟아보고 싶었던 그 땅. 한국에도 이상 가족이 많잖아요. 거기에 떨궈 두고 온 가족과 자식이 그리워서 눈물로 한 평생 보내시다가 끝끝내 만나지 못하고 진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상 가족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었습니다. 탈북민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 열매입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언어소통이 되고 문화소통이 되는 데는 짧아야 7년에서 10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 적응해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읽어가고 스스로 선택하고 서가는 시기가 한국에 정착하여 15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빚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 탈북민입니다. 복음통일이야말로 정말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만이 복음통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적은 무리를 보낼 테니 너희가 여기에서 작은 복음통일을 한번 살아보라고 주신 게 탈북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요. 서로 다르고 정말 때로는 너무 미울 것입니다. 오늘도 저 북한 땅에는 이 예배 자리를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경을 마음껏 읽고 찬양을 마음껏 부르면서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기도하는 이런 자리를 사모하면서 오늘 북한의 감시에 들켜서 평생 나오지 못하는 관리소에 들어가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다 해도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그분께 모든 것 내어드리는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는 누군가는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소원과도 같은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뒤를 따라오면서 우는 무리들을 향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의 이름을 지우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저 땅이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려고 탈북민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선교에 힘을 내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 통일됐을 때 북한 동포들을 만나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노라. 당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약품도 보내고 돈도 보내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저 북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탈북민들을 보내셨고 적은 무리의 탈북민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일으켜서 말씀 훈련과 섬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날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달려갈 탈북민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실 때 6월의 밝은 햇살보다도 더 눈부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득가득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 달의 중반을 지나며 영육 간의 온전한 쉼과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주일, 평안한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송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는 의문 중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왜 굳이 교회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한 신학자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해요. 기독교 공동체에 몸담아야 하는 일곱 가지의 이유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예배는 기독교인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체들과 어울리는 것은 영적 성장의 수단이며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일부가 되라고 명령하셨고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한 교회 출석을 통해 이기적인 개인 중심주의 사고를 극복하면서 마지막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주님을 높이고 말씀을 배우며 죄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형제와 자매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란 단순한 종교활동 공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주님을 믿는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임을 기억하면서 이곳 남한에서도 또 북녘 땅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에 더 함께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그 땅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의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의 주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의 보혈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복음의 빛 가운데 환한 오늘을 기대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두 번째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느냐? 명절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이죠.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참 큰 모임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서양에도 크리스마스 크리스찬이 있고 이스터 부활절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죠. 이들은 1년에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마스 크리스찬, 이스터 크리스찬. 중국에 가면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쌀 배급 받으면 교회 나오고 명절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면 예수를 외면합니다. 축제의 흥분이 지나면은 예수 따르던 사람들이 다 없어집니다. 먹을 게 많고 구호 물자가 많을 때 예수를 쫓던 사람들이 물자가 떨어지면 구호품이 떨어지면 신앙도 떨어진 적이 더러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고 그랬죠.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셨지만은 병 고치는 것이 다 지나가면 그 군중들은 어디로 가는지 다 떠나가고 만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0

0: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환영하던 무리가 환경이 바뀌면은 분노와 저주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병절에 쫓았던 무리들은 급변합니다. 어제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을 봤을 때의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어저께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니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게 대중심리요. 변하지 않으려면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서울 바합창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올려드린 찬송은 이 세상 험하고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두 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말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좋은 이웃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사역자 소박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을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죄수를 풀어주고.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북녘 땅에 임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 사회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북녘 땅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임재청 씨였고요. 찬양 전에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찬양 전에 올려드렸던 그 간구와도 같이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이 북녘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북녘 땅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05편 19절과 2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단련할 때 우리의 주 아버지 이 땅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북한어 성경으로 시편 105편 19절과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의 순서 문을 열어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가 진실함을 입증하였으며 그때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모든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한 후에 시편 105편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20여 년 전 북한을 떠난, 고향 북한을 떠나야만 했던 순화자매가 전하는 조카 영희에게 쓴 편지를 함께합니다.
1: 북에서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내 조카 영희에게, 영희도 이제는 어엿한 가정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영희야,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며 공부도 잘하고 학급에서 첩단체 위원장까지 하며 생활을 꽃피웠던 때는 어느덧 류수와 같이 흘러가고 가정이 한 분해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고난이 행군 3년 되던 해에 저국을 탈거하여 중국 땅에서 장가 못 가는 사람을,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모조리한테 팔려서 시집을 왔다. 사는 가정의 시련을 이겨내며 살다가 끝내 끝을 맺지 못하고 자리를 옮겼다. 살다 보니 다른 사람 소개로 하여 한국에서 운영하는 교회에 들어갔다. 교회는 아침 해도 되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 다른 목사님 설교에 북한에서 고생하던 내 일들을 생각하며 목사님 설교의 말씀이 가련한 내 인생과 어찌도 비슷한지 계속 울고, 감옥에서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풀어가며 살아서 하나님 섬기는 자매가 되었다는 감동에 계속 눈물이 억수로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하겠구나. 그래 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과 한 선임을 절대 떠나서는 생활의 방식도 제대로 모르고 산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생각한다. 생활이 어느 모퉁이나 말씀을 따라 움직이니 잘못된 일이라도 쉽게 풀리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니 안 되는 일 없고 모든 일이 즐겁고 다 풀려지는구나. 내 사랑하는 조카도 똑똑하니 꼭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따라 가려고 소망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하늘 아래에 사는 성도가 되자. 이 길만은 우리에게 생활이 복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도 나가서는 또 하나님 복음을 전달해 주기를 믿는다. 나라와 정치를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지자가 되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조국 통일을 제쳐가여 우리 서로 만나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하느님 세워주신 천국에 가기까지 복음 전달하자. 내 사랑하는 영혜의 몸 건강과 복음 전달을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통일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녘에 있는 20여 년 전 헤어진 사랑하는 조카에게 전하는 순화자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사랑하는 국제선 신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큰 제사장, 즉 위대한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제사장인 첫 번째 이유는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이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하늘들을 통과하여 지나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문법적으로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여러 차원의 하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의 성막을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죠. 이 장면을 예수님의 승천과 연결해서 보면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적인 공간, 즉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참된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성소를 통과해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늘을 통과하여 참된 하늘,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은 구약의 제사장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신 사건이며 이를 통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권위와 자격을 가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지위를 가지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지만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15절은 예수님이 성도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표현하기 위해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신다는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 단순한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신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신적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충분히 신적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상태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와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피곤하실 때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죠. 결국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지만 죄 없이 승리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참된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완전히 이기신 분으로 결코 실패하실 수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에 들어가듯 하늘에 있는 완전한 지성소, 즉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유대 신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살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정말 내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실까? 그들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목숨을 지킬 것인가? 그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면 목숨은 지킬 수 있지만 끝까지 복음을 따르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저자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기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

나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구속사역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론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을 가리킬 때 아론의 자손, 아론의 집 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론 계열에서 세워지는 대제사장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대제사장은 본질적으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 가운데서 선택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수행하며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5장 2절에서는 대제사장이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을 이해하며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자들과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제사장 자신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사의 순서는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권위와 직분은 인간의 자의적 선택이나 세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 사역과 권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저자는 1절에서 4절까지 구약 시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 가운데서 선택되어 백성을 대신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임명받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며 그들의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경험하신 분입니다. 저자는 시편 110편 4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반차라는 단어는 차례, 순서, 서열, 혈통, 계통 등을 의미합니다. 시편 110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며 구약의 대제사장 체계가 아닌 새롭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께 부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의 혈통이나 족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신적 존재처럼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멜기세덱 계열과 연결함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적 혈통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극심한 위기와 고통을 보여줍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벗어나고 싶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고치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직접 경험하셨지만 신적 권세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겪은 모든 고난과 시험을 직접 체험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편 7절 중반에서 나오는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신약성경 중에서 이 구절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긴급하고 간절한 탄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특별했는지를 보여주죠.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감정적 탄원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며 드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기도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사명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 집중적이며 단호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적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모범적인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셨다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되는 경건이라는 표현은 문맥상 경외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경외의 기본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이지만 성경에서의 경외는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복종의 태도를 포함하며, 즉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직접 체험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경외와 순종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 순종과 신뢰의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순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는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혼란과 시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사는 상황은 더더욱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다양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여러 방면에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응답되고요, 자손이 형통하고요, 영혼의 평안을 얻고요,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요, 범사에 형통하고 장수하고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큰 상급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기도의 응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겠다. 아니면 잠시 기다려라. 아니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세 가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첫 번째 응답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 거절이나 지연 역시 하나님이 주신

0: 받는 응답이며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응답 속에서 신뢰와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지위를 가지신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전체에 걸쳐, 생애 전체에 걸쳐서 겪으신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포함하죠.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으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배우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구하며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죠.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미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심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충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순종을 배우시며 그 결과 성도들을 위해 온전히 중보하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을 온전히 이해하시며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21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제기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최저기온은 광주와 벅포, 여수와 부산이 21도, 신의주와 서울, 대구, 제주가 20도, 평양과 개성, 대전이 19도로 보이고요. 춘천과 강릉이 18도, 강계와 함흥이 17도, 해산과 청진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 여수가 29도, 개성과 대전, 대구가 28도, 평양과 춘천, 부산,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제주가 26도, 강계 25도, 함흥과 강릉이 23도, 해산이 21도, 청진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1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 먼 바다의 파도는 2에서 최대 4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꽝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역사의 한장 가운데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오늘 햇빛빛이니 윤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데

달려있습니다. 영혼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서 빛의 자녀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오늘도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오늘 레온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0: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약속, 이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의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인 언약으로서의 약속과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약속인 계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이익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름다운 섬김만 있는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서로 간의 손익 계산을 따지기 마련이지요.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상종하기가 싫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점령을 막 시작하고 있을 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음식을 가지고 화친을 맺으러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멀리서 왔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떡도 곰팡이에 쓸었고 술도 팽창하여 가족 부대가 터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함께 안전할 수 있도록 약속해 달라고 서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복 사역이 시작하고 보니 바로 지척에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덥석 약속을 해버린 기브온,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여호수아는 성전에 불을 떼는 일을 감당시키고 또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물을 긷는 그런 역할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용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배신자를 처단한다는 의미에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기브온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브온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했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섯 개 연합군과 여호수아의 싸움. 사실은 잘못된 약속이기도 하고 편법의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호수아는 군대를 동원했고 그리고 연합군대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본을 지키기 위해 다섯 연합군대를 치는 과정 속에 날이 저물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특별한 기도가 하나 있었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고 13절을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양이 멈추는 사건, 그리고 지켜야 할 기브온을 지켜내는 여호수아의 도전, 그 모든 것은 약속에서 시작되었고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열매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소중히 하고 약속의 의미를 알아서 약속대로 살고 약속대로 우리의 방식을 만들어갈 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언제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보장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의 기준과 상황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고요. 담대히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핏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나에게 민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원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원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애청자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최종 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의 간절한 소망은 매일매일의 삶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하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늘 회개하여 정결함을 경험하고 주께 더 가까이

살아가는 삶을 소원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 천여편의 찬송을 작사 작곡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레리아 네일러 모리스 여사의 주와 동행을 주제로 한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도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찬송입니다. 간악한 마귀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네,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물로 드릴 텐데요,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주와 동행을 주제로 한 찬송을 한 곡 더 선곡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 안에 기쁘다. I am happy in Jesus today라는 제목으로 하우스턴 그린이라는 분이 작사를 하였고 출판사를 운영하며 가스펠 음악의 대부로 알려진 알프레도 스미스가 편곡을 한 찬송입니다. 매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를 다섯 번씩이나 노래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가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입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송은 대부분 4분의 4박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온의 찬송에서는 매번 경배 찬송을 한 곡씩 선곡하여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경배 찬송은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입니다. 경배 찬송은 대부분 4분의 4박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4분의 4박자가 갖는 역동성이 경배 찬송의 가사와 잘 부합되기 때문인데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는 8분의 6박자를 선택하였습니다. 8분의 6박자 역시 2박 계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4분의 4박보다 더 힘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박자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신화 과의 편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재형으로 누리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 찬송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죽음 후에만 가는 곳이 아닌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찬양선교단의 편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영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오기 마련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문화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삶 자체가 시련이라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한국 기독남성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미국 찬송가의 어머니로 칭송을 받는 코로스비 여사가 1874년 12월 31일 하나님께서 평생 자신과 동행하심을 깨닫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든 주와 동행을 소원하는 찬양입니다. 천국문에 이르도록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찬송하는 저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원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에반젤리컬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기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조상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6월을 빛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가장 낮이 긴 날 하지가 6월에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이 24절기 중에 10번째 절기인 하지입니다. 하지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날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요즘 새벽 5시경이면 해가 뜨고 저녁에는 거의 8시 해가 집니다. 낮의 길이가 5시간 30분 정도나 더 길어요. 낮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나에게

빛은 사람의 마음을 밝고 명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죠. 오늘 주일도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국에서 세계 기독교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사역자들이 세계적인 현안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개회 예배를 마치고 사회자가 돌아가면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속한 교단과 나라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고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왔고 어떤 회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한국인 참석자가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 자신도 모르게 나라와 교단 등으로 서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 한국인 사역자의 진정 어린 고백이 끝나고 다음 인사 차례를 맞은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나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외모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나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같은 형제 자매도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품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구주로 믿는 주님 안의 형제 자매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안의 형제 자매들을 차별하지 말고 주님의 기준으로 존귀하게 여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양교회 샬롬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아침 해가 돋을 때 테너 박인수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 풍계 진행자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조 목사입니다. 어제는 여러분과 함께 현대판 바벨탑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빈털터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오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오직 그를 신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빈털터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처방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처방은 좀 의외입니다. 두려움은 더 모아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찬양 함께 들으실까요?

방금 들으신 찬양 이상하다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줄 땐 이 땅 위에 풍성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헤어지지 않는 돈지갑을 만드는 일이고 축나지 않는 재물창고를 마련한 길이다 라고요. 세상은 쌓으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흩어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움켜쥐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재산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통해 다시 흘려보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려보낸 것은요,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그냥 오지 않고 숱한 이자를 주렁주렁 매달고 돌아오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눔이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확실한 투자이자 믿음의 표현인 거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찬양 송축해 내 영혼, 예수 전도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1987년에 가브리엘 엑셀 감독이 만든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피해서 덴마크의 작은 마을로 들어온 바베트는 어느 날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죠. 근데 그녀는 모든 재산을 털어 마을 사람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합니다. 몇 날 며칠에 걸려 프랑스로부터 최고의 식재료를 사와서 최고의 음식을 만들었죠. 드디어 만찬이 베풀어지는 날.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파장을 나누어 눈을 흘기며 시기와 분쟁을 일삼던 사람들의 마음에 꽃이 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가 되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찬이 끝난 다음에 이 만찬 하나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썼다는 말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당신은 평생 가난하게 살 건가요?

그때 바베트가 이런 말을 하죠. 가난하게요? 아니요. 저는 절대 가난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위대한 예술가예요. 위대한 예술가는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있거든요. 이 바베트의 지갑은 비었지만 그의 마음의 지갑은 채워진 거죠. 왜냐하면 자신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따뜻해졌으니까요. 그는 사람을 바꾸는 예수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내세울 재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베풀모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님 여러분, 우리 인색하지 말고 궁색하지도 말자고요. 나의 선한 베풀모로 인해 누군가가 변화된다면 그것이 곧 나의 재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바울의 재산은 그의 지식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선행으로 인해 누군가 용기를 얻고 누군가 일어설 힘을 얻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재산이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겸, 진행의 터사랑 지구촌께 조범준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전 동행교회 위정원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교만할 때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모든 불의와 부패가 드러나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과 청렴이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며 열방을 축복하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2026년 6월 21일 6월의 셋째 주 주일 아침이 이렇게 활짝 밝았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이 시간 출발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으로 이 시간 열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휴포데이그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동사 휴포데이그니마에서 유래한 겁니다. 이 말은 밑에서라는 뜻인 휴포에다가 가르치다, 증명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진 데이그니미에서 유래한 겁니다. 밑에서 가르치다, 밑에서 보여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참된 본이라는 것은 밑으로 들어가서 묵묵히 성김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밑으로 들어오셔서 몸소 참된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그때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선생이라 자처하는 자들의 본, 그때는요 파라데이그마입니다. 파라, 파라는 옆에서 가르친다는 뜻이겠죠.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옆에서 이웃을 가르치려 드는 모습, 형제자매를 마치 정죄하는 듯한 위로와 권면, 그리고 말하자면 나는 옳고 당신은 옳지 못하다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막연하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런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본이 되기는커녕 이웃을 두 번 죽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옆에서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래로, 당신의 아래로 들어가서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본이 되셨습니다. 이런 성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 즉 보는 어떻게 가르친다는 표현보다는 손수 헌신과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던 것, 그래서 말 그대로 휘포데이그마 아래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내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조차도 아래로 오셔서 증명하신 거잖아요. 뭘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친히 보여주신 것. 그것이 본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이 원하고 하늘나라를 땅에서 경험하는 삶이야 하고 친히 섬김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옆에 서서 가만히 평가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본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감한 살 뿐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김의 도를 보일 때, 이때 진짜 본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대가 그렇게 이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밑으로 휘포 데이그마 증명하는 사람, 아래에서 증명해 내는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나의 참 신이십니다. 나의 무엇으로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해지게 하소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큰 일도 작은 일도 웃어넘길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집착이 아님을 실천하게 하소서. 천국까지 멀리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나의 마음이 넓고 높아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관대하고 포용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참 보호자이시라는 고백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소서. 아침에 찬양합니다. 돌아올 저녁에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가슴 뛰는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박희석 목사님의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아버지와 꼬맹이 아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들이 발을 헛디뎌 30m쯤 아래 덤불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까져서 피가 흐릅니다. 겁이 난 이 소년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놀라서 어리둥절한 소년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또 누구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년은 은근히 부하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너는 겁쟁이야. 그랬더니 너는 겁쟁이야 하고 들려옵니다. 너는 바보야. 했더니 너는 바보야 하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아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버지가 아들을 덤불에서 빼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나랑 똑같이 따라하는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껄껄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건 메아리란다. 메아리의 또 다른 이름은 인생이지. 그러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는 큰 용사야. 그랬더니 또 들려옵니다. 너는 큰 용사야. 아버지가 다시 목청껏 외쳤습니다.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하고 들려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재구성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비록 나는 두려움이 많은 겁쟁이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고 결함도 많은 무자격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니 날마다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큰 용사다. 비록 나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나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이죠. 네. 아, 박희성 목사님의 아주 인사이트 넘치는 그런 말씀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이렇게 비하하고 천대해야 될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 존재, 그 작품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녀가 왕인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야 왕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세우신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지금의 내 모습이 그저 그럴듯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아들이 딸이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부모님께 사랑받습니까?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왕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예요. 세상 가운데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0: 할렐루야. 내 안에 가는 묶고 있는 모든 문들은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주의지어다. 할렐루야.
1: 네, 이제 궁금해요. 함께 하실까요? 우리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오늘의 궁금증은 이런 겁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아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왔어요.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하는 질문. 네. 야곱은요.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죽기까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야곱은 출생부터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으로 사는가 하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가 받는 복을 받게 되죠. 그 후 형의 증오를 피해서 하란 도피길에 오르고요. 베델에서 그 유명한 사닥다리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란에 머무는 동안 야곱은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지만 그의 바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근데 문제가 있죠. 바로 에서 형님 문제입니다. 야곱이 가족과 짐승 떼를 이끌고 귀향한다는 소식을 접한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처단하기 위해 마주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여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는 가족들을 떼로 나누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물을 준비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야곱의 예물은 시가로 8억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문제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서를 주라고 부르는가 하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호칭을 위기 모면을 위한 과장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이엘 씨름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증오와 복수로 가득했던 에서의 마음과 얼굴도 변했고 그것을 봤기 때문이라고 성경학자들 중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해후 장면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그러나 에서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증오로 일그러져 있어야 할 에서의 얼굴이 부드러운 화해자의 얼굴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분열 사건 이후 하나님이 에서

서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표정과 언행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말이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깨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에게이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단순히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 그 기상하라 할 때 기상, 그런 것을 넘어섭니다. 이건요, 죽음과 같은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작은 부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에 취해서 잠들어 있던 옛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힘있게 일어서는 모습, 이거는 작은 부활인 거죠. 밤이 깊고 구원의 낮이 가까워지는 그 순간 우린 더 이상 세상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영혼을 깊은 잠에 빠뜨리는 영적 게으름이나 이기심, 미움이 자리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떨쳐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향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는 물러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세상에 평강의 복을 흘러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진행을 맡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FEBC.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우 여러분, 그리고 부득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장에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박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 가득 누리시는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이렇게 앞뒤좌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영광과 감격의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광과 감격의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라고 주셨는데 저희들 제자답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이 시간 참회합니다. 말과 행실이 또 마음과 생각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했고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도 달라 보여야 하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믿음도 그러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분명 믿음이 자라간다 했는데 별로 자라질 않았습니다. 믿음의 말보다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어렵다는 말, 힘들다는 말, 그런 말들을 더 많이 내뱉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한 계산을 하고 하나님을 제쳐둔 삶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도록 오늘 주실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죄악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의 죄가 추옹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찬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창조 신앙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인해 교회 생활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문을 열어 영혼을 쪼개고 생명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신약 80면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쭈어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2차 대전 중에 이 전쟁을 빨리 이제 끝내야 되겠다 해서 어마어마한 폭탄을 하나 제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원자 폭탄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일본의 히로시마에 뿌리게 되는데, 그래도 미국이 아무 예고 없이 그렇게 투하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비행기에 전단지를 실어서 공중에서 경고문을 살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투하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경 20km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히로시마에 사는 일본 사람들은 저걸 받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전쟁에 질것 같으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냥 조장하는 거다. 세상에 뭐 저런 폭탄이 어딨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허투루 여긴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 1945년 8월 6일 아침에 미국은 경고한 대로 원자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했습니다. 꽝 터지는 순간 1초, 2초, 3초 안에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있었던 사람 10만 명도 그 후유증으로 앓다가 1, 2년 안에 다 죽었습니다. 총 30만 명이 원자탄 투하로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의 사위들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이 동성애로 죄가 관영한 걸 보시고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심판하시지 않고 천사들을 보내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 장면 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주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겼다는 결국 롯의 두 사위와 장모는 함께 죽습니다. 롯과 두 딸들만 도망치게 되죠. 경고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자,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랬습니까? 저 뒤에 72절을 보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경고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흘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닭이 진짜 두 번 우니까 이제 기억이 나서 울며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대로 베드로의 이 실패는 큰 틀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경고를 가볍게 여긴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듣고 흘려버린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맹신한 것입니다. 자,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예수님의 경고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2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뒤에 31절에도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제자들은 아마 그런 시험 오면 넘어질 겁니다. 근데 주님, 저는 다릅니다. 저는 끄떡없어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저는 다릅니다. 뭡니까? 자기 맹신, 자기 과신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여러분, 자칫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했는데 지금 졸고 있어서 너희들이 마음은 기도할 마음이 있지만 몸이 피곤해서 이러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즉, 베드로야, 너 마음은 시험을,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다 마음은 그렇게 먹어.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네 결심과 의지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너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미리 경고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점이에요. 제가 한 3주 전에 이 눈에 백내장과 렌즈 삽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 과정을 통해서 참 좋은 의사 선생님을 한 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병원은 서면 로타리에 있는 굿모닝 땡땡 안과입니다. 굿모닝 땡땡 안과. 해운대 S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대표 원장이셨어요. 처음 이제 예약을 하고 진료실에 들어가는데 그 원장님이 일어나셔서 너무 반갑게 저를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제가 사실 목사님 설교 쇼츠를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마치 저를 연예인 대하듯이. 원래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이 확 열리고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사전 검사를 쭉 눈 검사를 하죠. 쭉 진행을 했어요. 들어보니까 그 수술 시간은 뭐 길어봐야 15분이면 끝난대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에요. 백내장 수술이. 그리고 그 병원이 2000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그 원장님이 2000년도니까 지금 26년째잖아요. 만 26년인데 1800회 이상 그 수술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베테랑 아닙니까? 베테랑이에요.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참 감동과 은혜를 받은 지점은요. 수술실 들어가서 이제 누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제가 다 기억했다가 이렇게 이제 적어왔어요. 목사님.

제가 늘 기도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합니다. 목사님이지만 제가 기도 잠시 하고 수술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민교회 박현명 목사님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목사님 눈이 더 좋아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 더 유익하게 하셔서, 부민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더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26년을 1800회 이상 그 수술을 하신 분이면 사실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매번 수술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수술을 해오셨대요. 뭡니까,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요, 이번 한 주도 그냥 사는 대로 살아서 직장 다니고 일하고 해서 내 힘으로 산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 주셔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다음 한 주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제가 한주 직장 생활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야 제가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저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 우리 삶에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너무 자신감이 팽배하면 곤란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감으로 살지 마시고 주신감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뭔 차이에요? 자신감의 근거는 나에게 있어요. 주신감의 근거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힘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신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저 과로 없어도 웬만하면 다 살아갑니다. 자기 확신, 자기 가치관, 자기 신념, 자기 스펙, 자기가 쌓은 능력으로 나살수 있어. 뭐, 이 정도 살아왔는데, 뭐, 내 힘으로 자수성가했는데 하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 과로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음 한 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Yes, I can이 아니고 Yes, you can. 내가 할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예,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베드로의 실패는요, 주님 불신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과신이고 두 번째는 주님 불신에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66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던 이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세 번 부인하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또 부인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이 사람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는 막 맹세까지 했어요. 강하게 세 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두려워서겠죠. 겁이 났겠죠. 예수와 한 도당이라는 게 밝혀지면 자기도 같이 해코지 당할까봐, 잡혀갈까봐, 얽힐까봐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두려움의 내면에는 뭐예요, 여러분? 불신 아닙니까? 내가 따라다니고 믿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못할 거라는 마음 때문에 그분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분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베드로의 불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죽으시며 그러면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뭡니까? 부활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분명히 살아나실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데는 그의 믿음이 가 있지 않았어요. 그분이 살아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죽는단다. 예수님 잡혀간단다. 그럼 우리도 피해보는 거 아니야?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부인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혹시 뭐 무슨 조사 같은 거 할 때 종교란이 있으면 뭘 적으십니까? 불교 적으시는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다 기독교 적으세요. 그렇죠? 기독교 아니면 뭐 개신교 이렇게 적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기독교인인 거 그거 적는 것 부끄러워하시는 분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거 숨길 분 없을 거예요. 오늘 예배당 들어오실 때 혹시 누가 볼까 봐 니고데모처럼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감기 때문에 마스크 할 수 있어도 누가 볼까 봐 막 숨어서 들어온 분 없어요. 나 예수 모른다고 이런 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때로 예수의 능력을 부인하고 부정할 때는 있지 않던가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데 예수의 능력은 못 믿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그 오병이어 현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참 많은 인파를 보시고 저들을 밥을 먹여야 되겠는데 싶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계산 빠른 빌립이 머리로 계산기 두드리더니 주님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요. 좀 이따가 안드레가 와가지고는요 이미 막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 하나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딱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요걸 지금 정보를 얻었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 먹이기에는 턱도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 현실적인 정확한 보고는 했습니다. 근데 뭘 놓쳤어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옆에 두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주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합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분이 온갖 질병을 다 고치셨고 심지어 본인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삶 속에 무슨 일을 할 때 그분의 능력은 그렇게 부정하세요. 왜 맨날 현실 안에서만 계산기 두드리십니까? 뭐 하자고 하면 대안이 있냐 그래요. 여러분 대안이 100% 다 준비된 일만 하려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왜 필요하고 믿음은 왜 필요합니까?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면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기업이나 회사가 아닌 그게 교회입니다.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라이트하우스 교회. 이분이 미국에 있다가 당시에 이제 노량진의 강남교회라고 송태근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 이제 고등부 담당 부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처음 부임해서 여름 수련회를 이제 기획을 준비를 하는데 7월 말에 이제 일정을 잡았어요. 그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제 참가 신청서를 받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3분의 2가 불참이라고 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연락해서 면담을 해보니까 그 아이들 대부분이 그 기간에 학원에 가야 돼서 수련회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대부분이 그 노량진의 제일 유명한 학원, 그 학원을 거의 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이 주중에 그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갔어요. 누구세요? 예, 저는 여기 강남교회 고등부를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신대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들 7월 말에 여름 수련회를 데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얘들이 거의 다가 이 학원에 다니는데 이 학원 때문에 못 간다네요. 그래서 제 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 기간에 학원 문을 닫으시든지 학원을 휴강을 해주시든지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아이들 수련회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 원장님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그래서 애들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그럼 우리 학원 이미지는요? 그래, 돌아가세요. 나가세요. 목사님이 나가면서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원장님, 저 성경책에 보면요, 여리고 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7일째는 7번 돌았어요. 총 13번 돌았더니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 학원을 돌겠습니다. 이거 실제예요. 그리고 이제 당착이 나왔는데 목사님 순간 내가 무슨 소리를 한 거야?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도 목사가 믿음으로 말씀을 내뱉었는데 해야 안 되겠나.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아니, 그날부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성경대로 6일 동안 6번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7번 돌고 총 13번 돌았어. 그러고 돌고 다시 원장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이 일주일 전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고, 목사님, 앉으세요. 차 안에 오라고 차도 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좀 어리둥절해서 앉았습니다. 목사님, 사실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왔다 간 이후로 원래 안 그랬는데 이 의자가 갑자기 삐걱거리고 책상이 뭐 흔들리는 것 같고 제가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언제라고요, 수련회가? 애들 데리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처럼 그 건물을 무너뜨려 일하신 게 아니고 그 원장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셔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대안을 다 세우려 하지 마세요. 해야 되는 일이면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음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불러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옅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고 나를 과신하지 말고 늘 주님 손 붙잡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다음 한 주도 살아내는 모든 부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을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일터와 또 일한 후에 정직한 소출을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되 이 예물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삶의 현장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암과 질병과 물질의 결핍과 불투명한 내일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에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네, 다만 주도 그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절대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믿지 않고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라디오 주일 예배.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구덕로에 위치한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말씀은 박현명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256-6300 256-6300번 부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쪼그리고 앉아 줄지어가는 개미를 지켜봤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개미들은 다 어디 있는 걸까요? 도시에 아파트에 살다 보면 개미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전에 개미들 보면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은 어떻게 보고 가는 건지, 또 줄은 어떻게 저렇게 딱 맞춰가는 건지 참 신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곤충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개미들이 서로 협력한다고요.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서로 돕는다고 하는데요. 그냥 다니는 줄 알았더니 길을 가면서도 서로에게 정보를 교환하고요. 집으로 와서도 중요한 정보들을, 경험들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은 효율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공동체에서 지내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나누는 거,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일 겁니다. 개미처럼 서로 돕고 나눠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귀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